0: 일단 저는 첫 번째 떠오르는 건 군대.
1: 아. 您想到军队，我马上想到体育课。
0: 아, 体育课. 아, 체육 수업. 좀 약간 요즘엔 좀 많이 좀 그래도 좀 변화가 됐지만 예전에는 体育课好像是
1: 军队的，没错，部队的，对，而且每次跑步开始之前，各就位跑，对对对对对对对对对，
0: 하여 이거 제가 발레.
1: 对对对。
0: 보통 이제 그 연극이나 이런 데에서 공연이라든가
1: 导演.
0: 예, 리허설 할 때 거지 거웨 거지 거웨.
1: 와, 저
0: 위치로.
1: 위치로. 对对对.
0: 거지 거웨.
1: 그리고 이거 이院.
0: 이院, 对, 이院.
1: 수술실.
0: 是.
1: 对不对? 这个 이승 주지 좀 거지 거웨. 所有的人都要马上站在自己的位置. 긴장아.
0: 예, 对, 没错, 没错. 이거 很 중요하다. 예, 거지 거웨.
1: 今天我们学的这个
0: 很有意思，很中国化的表现。是不是这个各就各位的意思？是我们刚才提到的内容呢，还是其他的内容呢？大家可以期待一下。对对，세 단어 보겠습니다. 각자 자기 위치를 차지하다.
1: 各就各位.
0: 各就各位. 어지럽다, 무질서하다.
1: 乱.
0: 乱. 기분, 심정.
1: 心情.
0: 마음, 心情, 심정. 짜증나다, 괴롭다.
1: 烦.
0: 烦. 烦死了，烦。 정리하다.
1: 정리.
0: 정리. 준비하다.
1: 준비.
0: 준비. 상자.
1: 箱子.
0: 箱子. 놓다 놓다.
1: 放.
0: 放. 소금을 넣다.
1: 放盐.
0: 放盐. 확정적이다, 명확하다.
1: 确定.
0: 确定. 버리다, 내버리다.
1: 扔掉.
0: 扔掉. 아깝다, 아쉽다.
1: 舍不得.
0: 舍不得. 쓸모없다, 필요하지 않다.
1: 용不着.
0: 용不着. 이때 이제 발음이 그 뒤에 용不着 이렇게 갑니다. 용不着. 쓸모있다, 필요하다.
1: 용得着.
0: 네, 용得着.
1: 反义词.
0: 그래서 더하고 그 不. 가능보호 구문이죠. 그래서 용不着, 용得着. 유용하다.
1: 有用.
0: 有用. 남에게 주다, 선사하다.
1: 送人.
0: 送人. 팔아버리다.
1: 卖掉.
0: 卖掉. 거두다, 치우다.
1: 收.
0: 收. 옷을 거두다.
1: 收衣服.
0: 收衣服. 그릇과 젓가락을 치우다.
1: 收碗筷.
0: 네, 收碗筷. 碗, 그릇, 筷, 젓가락. 그래서 그릇과 젓가락을 치우다. 收碗筷. 那说明已经吃完饭咯.
1: 对对对.
0: 对吧? 창고, 다용도실.
1: 储物间.
0: 어, 储物间. 그대로 이것이 물건을 쌓아두는 곳,
1: 네.
0: 물건을 두는 곳, 그러니까 주우지엔 이렇게 서랍,
1: 抽屉,
0: 抽屉, 처리하다, 해결하다,
1: 搞定,
0: 에이, 搞定了,
1: 에이,
0: 搞定.
1: 这个是从南方话里边，南方的口语话里边。
0: 어, 南方人经常说,
1: 对,
0: 搞定,
1: 对对。然后后来我们看香港的电影啊，台湾的电视剧啊，慢慢的。
0: 普通话也有了哦，对对对对对，我就想起来了，特别是香港电影，或者说台湾的电影，或者台湾的连续剧，连续剧里面很多，我经常听到，我来搞定，搞定了，或者搞定了吗？对对对对对，했어，对对对对，그래서搞定 스트레스
1: 压力
0: 压力 본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2: 只要房间里一乱，我心情就很烦。我懂，很多人都这样。我有一个很简单的整理方法。真的简单吗？跟我说说。嗯，准备三个箱子，第一个放确定要扔掉的东西，第二个放舍不得扔但用不着的，第三个放有用。 但是不常用的东西，第一个箱子就扔掉了，那第二个、第三个箱子的东西要怎么办呢？第二个箱子里的你可以送人或者卖掉，第三个箱子的收起来放进储物间，让每样东西都各就各位。听起来好像挺容易的。
3: 那我现在就试试。停，先从一个小抽屉开始吧，别想一次搞定整个房间，压力太大。

0: 자리로 갑니다. 아, 쉬운 것처럼 들리는데 지금 바로 해볼까요?
1: 听起来好像挺容易的，那我现在就试试。
0: 아, 听起来, 어머, 들어보니까 好像挺容易的, 좀 쉽게 들리는데, 那我现在试试. 지금 당장 해봐. 잠깐.
1: 停.
0: 停. 먼저 작은 서랍 하나부터 시작해.
1: 先从一个小抽屉开始吧.
0: 그러니까 서랍 안에 있는 것부터 열어서, 先从一个小抽屉里, 작은 서랍부터 开始吧. 한 번에 방 전체를 끝내려고 하지만 스트레스 많이 받아.
1: 别想一次搞定整个房间，压力太大。
0: 그러니까 一步一步来。对对对，一点一点来。 一步一步来。 그래서 别想一次, 한 번에 搞定, 한 번에 끝내자. 整个房间,전체 방을 하려다 보면.
1: 对对，整个房间或者是整个家。
0: 太累了。太累了。 그래서 压力太大, 스트레스 많이 받아. 좋습니다. 자, 18쪽의 해설 보겠습니다. 먼저 셔, 부더, 아까워서 차마 뭐뭐하지 못하다, 정이 들어서 버리거나 포기하기 어렵다. 이 옷은 우리 엄마가 손수 짠 거라서 차마 버리지 못하겠다.
1: 这件衣服是我妈亲手织的，所以我舍不得扔。
0: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참, 现在不穿，但是舍不得扔。是是是。怎么办呢？
1: 这个真的是有比较大的问题，而且送人也有点困难。别人也不想要。对对对对，就是比较啊，这个这样的东西其实对于老人来说可能更没法扔。对，没错，这件衣服是我妈亲手
0: 직접 织的， 织가 이제 짠 것을 얘기합니다. 실로 짠 거, 织的，所以我舍不得扔。 이 화분은 3년 동안 키운 거라 남에게 주기 아깝다.
1: 这盆花养了三年，我舍不得送人。我想问一下，洪老师养了很多很多很多很多很多植物。对，哦，养了多少年了？哦，长的话六七年，短的话两三年。哦，舍不得送人吧？可以送人。哦，是吗？我可以送人。是吗？
0: 这个没问题。
1: 如果有好的可以送我一盆。
0: 可以，没问题。
1: 我最近也想养养花。
0: 你什么样的要求就跟我说。好的。哦，下次。
1: 大方。
0: 我带给你。谢谢。
1: 아까워할 거 없어. 옛 것이 가야 새 것이 오는 법이야. 没什么好舍不得的，旧的不去，新的不来。아,
0: 재밌는 표현 나왔습니다. 旧的 不去, 신的 不来.
1: 아, 这个 중국人 特别 喜欢的.
0: 对对对对对, 쓰던 것이 가야, 버려야 또 새 것이 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가오딩, 일이나 문제를 처리하다 해결하다 끝내다. 걱정 마세요. 거래처 일은 제가 이미 처리했습니다.
1: 放心吧，客户那边的事我已经搞定了。
0: 放心吧, 안심하세요, 걱정 마세요. 客户那边的事情, 그 거래처 그쪽 일은요, 我已经搞定了, 처리했습니다. 이 정도 가전제품 문제는 제가 직접 손보면 해결됩니다.
1: 家用电器这点问题，我自己动手就搞定了.
0: 家用电器, 그 가전제품이죠. 这点东西，我自己动手, 내가 직접 움직이면 就搞定了, 거의 처리가 됩니다. 就搞定了. 가장 어려운 부분은 이미 해결됐고 남은 건 간단해요.
1: 最难的部分已经搞定，剩下的就简单了。
0: 오, 那就好办，那就最难的部分, 가장 어려운 부분 已经搞定, 처리가 됐습니다. 搞定，剩下的, 남은 것, 剩下的，简单了, 간단해요. 19쪽입니다. 心灵鸡汤.
1: 爱自己的方式绝不只有买买买。
0: 这个只是一小部分，其实。对对对，真正爱自己的方式很多很多很多很多。물건을 사서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 것은 其实只是一小部分的能够满足，而且你再买买买，它也只能满足一小部分的欲望。哦，没错没错没错。真正的需求很多很多。是。
2: 只要房间里一乱， 我心情就很烦。我懂，很多人都这样。我有一个很简单的整理方法。真的简单吗？跟我说说。嗯，准备三个箱子，第一个放确定要扔掉的东西，第二个放舍不得扔但用不着的，第三个 放有用

0: 드넓은 하늘과 바다, 파도가 잔잔하게 물결치는 이곳을 걷다 보면 발밑이 유난히 바스락거립니다. 이곳은 호주 샤크베이의 셸비치입니다. 전 세계에 단 두 곳뿐인 조개껍질 해변. 그 중에서도 이곳 셸비치는 바다의 높은 염도 때문에 다른 생물 없이 짠 바다에서도 잘 자라는 새조개들만의 천국이 되었습니다.
1: 진짜 뭐가 나올 것 같아. 밑이 또 달라.
2: 어느 정도 파다 보면 모래나 돌이 나올 줄 알았는데 파도 조개껍질 뿐입니다.
0: 마침 해변이 두 개의 만 사이에 오목하게 들어와 있어 조개껍데기들이 부서지지 않고 지금의 풍경을 만들 수 있었는데요.
1: 너무 좋다.
0: 이 경이로운 자연과 시간의 기록이 앞으로도 이곳 서우주의 해변에서 계속 쌓여나가길 기대합니다.

토요일이고요. 토요일은 늘 우리 교재에서 독해의 날입니다. 첫 주 독해라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뒤로 갈수록 문제가 더 어렵게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3주, 4주 이렇게 갈수록 문제가 서서히 어려워집니다. 오늘은 그래도 초급자도 도전해 볼 만한 독해니까요. 뭐 시작부터 독해냐 힘들다 이러지 마시고 함께 공부해 주세요. 그리고 한 번에 이해가 안 가면 다시 듣게 하세요. 그러면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애정을 갖고 이렇게 그 관심을 갖고 보시는 만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재 17쪽에 파트 7, 147-8 본문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문제를 보시죠. 147. 뉴 톨슨 클리닉에 대해서 뭐라고 암시되고 있냐? 뭐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냐? 그러면 더 뉴 톨슨 클리닉에 밑줄을 그어주세요. 알았죠? 거기에 밑줄 긋는 것도 기본기고 실력이에요. 그리고 닥터 바르가스에 대해서 뭐라고 유추되냐? 그러면 이제 닥터 바르가스의 밑줄을 그어두셔야죠. 그러면 본문 바로 들어갑니다. New Facility for Rivera Eye Institute에서 보면 리베라 결국 그 안경 결국 안과라고 할게요. 그냥 안과를 위한 새로운 시설 그랬고요. Baltimore March 3rd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아트클이에요. 도시 이름 나오고 날짜 나오면 아트클이고 아트클은 어렵죠. 여러분 중에 막 여기에 스트레스가 있는 분은 독해 저 토익킹에 다음 달에 아트클 좀 많이 넣어달라고 아트클 넣어드렸어요. 지금 시작부터 나오죠. 리베라 아이 인스티튜트라는 여기선 안과라고 번역할게요. 리베라 안과는 is celebrating its 15th year of service 15주년을 경축합니다. By launching a new clinic in Tolson. Tolson의 새 병원을 런칭함으로써 우리 런칭한다 그러죠. 근데 발음은 런칭 이런 발음이 들릴 겁니다. 이따 원어민이 읽어드릴 거예요. The building has been carefully planned. 이 건물은 조심스럽게 계획되어졌죠. To highlight the organization's increasing focus. 이 조직에 계속 점증적인 늘어나는 초점을 부각시키려고 강조점을 부각시키려고 뭐에 관한 포커스는 오늘 동반하죠.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환경 책임에 대한 그런 초점을 강화한대요. Featuring rooftop solar panels 그래서 이 결국 옥상 태양열판을 특징으로 하고 and a modern water recycling system 현대식 물 재활용 시스템을 특징으로 한대요. 그럼 환경을 의식하는구나. 147번 이걸 토대로 해서 답을 고르시면 C번이죠. It'll feature environmentally friendly technology. 환경 친화적인 기술을 특징으로 한다. 그래서 147은 C번이 되겠습니다. The Tolson location은 will be supervised by Dr. Elena Vargas. 자, 여기서 이제 또 집중해야 돼요. Vargas가 누구냐? 뭐 이런 문제가 있었죠. 이 사람에 의해 감독되는데 이분은 누구냐면 a respected ophthalmologist. 여러분 이 단어 대단히 어렵죠. 그죠? 쉬운 단어로 알려드릴까요? 아이닥터예요. 아이닥터. 여러분 그 기본적으로 안과의사를 아이닥터라고 하면 실제 어려운 단어가 바로 이 ophthalmologist예요. 이거 제가 이제 실제 시험을 토대로 해서 만들었는데 그 여러분 워드파워라는 책이 있다고 제가 가끔 알려드리죠. 이 책은 지금 아마 찾기도 힘들 거야. 옛날 책인데 대학교 1학년 입학하자마자 학생들에게 단어 시험을 보게 했어요. 미국에서. 그리고 그 사람들의 단어 시험을 채점해 놓고 이 어떤 연구소가 갖고 있다가 30년, 20년 후에 이 단어 시험 잘 본 애와 못 본 애가 어떤가를 추적했죠. 근데 그 대학교 입학할 때 어휘력이 좋았던 사람이 돈 잘 벌고 성공을 많이 했더라. 그걸 토대로 만든 책이 워드파워라는 책이에요. 근데 거기서도 이제 요 단어가 나와요. 그러면서 아이 닥터도 있지만
또 안과 의사 입장에서는 좀 있어 보이는 단어 ophthalmologist를 좋아할 수도 있다. 예, 그 책을 그대로 인용해 본 거예요. 예, 이런 단어도 알아두면 좋은 거죠. 그죠? 예, 토익이 요즘 요 정도까지도 나옵니다. 알았죠? 안과 의사와 medical director, 안과 의사이자 이제 의료

0: 이사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Who has served residents in the area? 이 지역에서 레지던트로 쭉 봉직했죠. For more than 20 years. 자, 20여 년 동안.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레지던트는 뭐냐면 그 주민들이죠. 주민들에게 봉직했다는 건 주민들을 치료하고 쭉 해왔다라는 이야기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경력이 많죠. 20년 이상. 그러면은 148번. 이걸 바꿔 쓴 말이 뭐죠? A번. She has extensive professional experience. 해서 이제 A번이 정답이 됩니다. 진짜 시험에 147, 8이 이렇게 나왔으면 뒤에는 읽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넘어가야 돼요. 시간 모자란 거 아시죠? 200번까지 못 풀어서 막 마지막 답 C로 다 찍었는데 몇개 맞았나요? 막이 질문이 절박하게 시험 후기 때 라이브에서 막 나오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근데 실제 시험은 이제 우리 계속 연습해 나가니까 전체 읽어보겠습니다. Dr. Bregans는 commented 이런 말을 했어요. Our new clinic, 우리의 새로운 병원은 will allow us, 우리로 하여금 to deliver high quality vision care, 아주 고급 그 시력 관리를 하도록 허용해 주죠. While also demonstrating 다음과 같은 걸 보여줌과 동시에 how health facilities 이 건강 시설이 어떻게 can operate in a more environmentally responsible way 어떻게 더 환경 책임적인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 그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the new 여기서 이제 환경 친화적인 게한번더 나오죠, 그죠? The new clinic is scheduled to begin operations next spring. 그래서 새로운 병원은 바로 내년 봄에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자, 여러분, be scheduled to인데 이 scheduled 대신에 쓸수 있는 단어 아시는 분? 뭐 be expected to, be supposed to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알아두세요. be slated to, slated 쓰세요, 여러분. 졸리면 잠을 깨면서 들어주세요. Be slated to. 이거 꼭 외워두세요. 이게 일본 시험에 나왔는데 아직 정기 토익 시험 한국에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Be slated to도 뭐뭐할 예정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독해 동의어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47, 8 원어민의 발음으로 듣습니다.
1: New facility for Rivera Eye Institute. Baltimore, March 3rd. Rivera Eye Institute is celebrating its 15th year of service by launching a new clinic in Towson. The building has been carefully planned to highlight the organization's increasing focus on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featuring rooftop solar panels and a modern water recycling system. The Towson location will be supervised by Dr. Elena Vargas, a respected ophthalmologist and medical director who has served residents in the area for more than 20 years. Dr. Vargas commented, "Our new clinic will allow us to deliver high-quality vision care while also demonstrating how health facilities can operate in a more environmentally responsible way. The new clinic is scheduled to begin operations next spring."

EBS 김대균 토익킹 파트 7 진행 중입니다. 149번 SH 모터즈에 대해서 이 기사는 뭐라고 암시하냐. 그러면 SH 모터즈의 밑줄 그리고 미스터 킴에 대해서 암시되는 것. 그럼 미스터 킴 밑줄. 그 다음에 151번은 패러그래프 다섯 번째로 가서 브라이트의 밑줄을 거이죠. 이 브라이트의 동의어는 무엇인가. 이렇게 세 가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문을 같이 보시죠. Electric vehicle boom drives expansion at SH Motors battery plant 했는데 이게 저 주어가 뭔지부터 봐야 돼요. 전기차의 성황이 결국 SH 모터의 배터리 공장의 확장을 추진시키고 있다. 여기서 drives가 동사예요. Detroit 3월 12일로 나왔고요. 이게 또 아트클이죠. 여러분 아트클도 저 많이 넣어달라 그래서 넣어드렸어요. SH 모터즈는 announced the $120 million investment. 이러면 이게 얼마가 되나요? 1억 2천만 달러 투자를 발표했다. To enlarge the production capacity of its lithium-ion battery facility 이렇게 됐죠. 결국 이제 리튬 배터리 시설의 그 생산 능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아까 제목도 그렇고 결국은 저 배터리 생산 능력을 늘리려고 지금 하고 있죠. 그러면 149번 지금 제목과 읽은 부분을 토대로 B번 It plans to increase the production capacity of its battery facility. 배터리 시설의 생산 능력을 늘릴 계획이다. 그래서 B가 정답이 되죠. The initiative, 이 계획은 initiative가 최근에 토익 정답으로 파트 5에 많이 나왔어요. 6에도 나오고 이 계획은 is intended to respond to surging demand. 점증하는 오르는 수요에 대응하고자 의도된 것입니다. In the electric vehicle manufacturing sector, 바로 전기차 제조 부문에 있어서. Following the expansion, 이런 확장이 있은 후 battery output at Michigan-based company, 그 The Michigan-based company죠. 그 미시간에 본사가 있는 이 SH 모터즈의 이런 그 배터리 생산량은 will rise, 오르게 될 거예요. From 4만 개에서 annually, 해마다 4만 개에서 nearly 8만 5천 개로. 여기서 유닛은 개수로 계산하면 돼요. 알았죠? Beginning next year, 내년부터 시작하여 이렇게 됐죠. 지난 4월 말부터 수업 계속 들으시는 분은 beginning 대신에 뭘 써도 된다? starting, beginning, as of, effective 이런 걸 써도 되죠. starting, beginning, as of, effective, next year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유닛이 여러분 물건 한 개도 유닛 지금 그래서 여기 그 뜻이고 아파트 한 채도 유닛 그것도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New business possibilities, 새로운 이 비즈니스 가능성이 are appearing, 나타나고 있습니다. As the cost of producing electric vehicles, 이런 그 전기차 제작 비용, 생산 비용이 continues to decline, 계속 줄어들어감에 따라. 그러니까 이제 제작 비용, 생산 비용이 줄어들어가니까 계속 이제 이건 생산 늘릴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라고 대니엘 킴은 말했어요. 이 사람은 CEO예요. of SH Motors의 최고 경영자라고 나옵니다. Many organizations, 많은 조직들이 are increasing their commitment to clean energy technologies. 그들의 깨끗한 에너지 기술의 헌신성, 이런 약속을 늘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환경을 좀 파괴하지 않으면서 하는 그런 이 전기차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약속이나 공언을 계속 늘리고 있다라는 거죠. 김은 also noted that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Nationwide electric vehicle adoption, 이 전국 규모의 전기차의 그런 채택이 is projected to accelerate significantly,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In the coming decade, 향후 10년 동안에 걸쳐. 자, 문제 좀 풀면서 갈까요? 미스터 킴은 어떤 분이에요? 이쪽 그 전기차를 이용한 그런 어떤
재활용 에너지 또 이제 클린 에너지 이쪽 분야가 계속 이제 확장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므로 150번 정답은 A. He believes renewable energy industries will continue expanding. 그는 믿고 있다. 이 재활용 에너지 산업이 계속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됐죠. 예, 이렇게 풀리는 겁니다. 마지막 한 문제 남았어요. 여러분 어떡할래? 이 저 독해 시간이 없어요. 막 이럴 때 그러면은 브라이트로 가야 돼요. 이 브라이트 앞뒤 문맥 한 문장만 잘 읽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these developments 이 발전이 suggest a bright outlook 밝은 전망을 암시해 보여줍니다. For the battery manufacturing industry in Michigan 미시간의 배터리 제조 산업에 여러분 이 밝은 게 정말 뭐 어두웠다가 밝아지는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A번 shine이 빛나는 이 뜻이 아니에요. attractive도 아니에요. impressive 인상적인도 아니고 장래가 촉망되는 의미의 밝은이죠. 그래서 promising이 정답이에요. 이 promising. 독해 동의어 문제는 문맥을 잘 파악해서 풀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앞부분도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쉽고 편리한 인터넷 쇼핑 개인정보나 금전을 빼가는 사기 사이트에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품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면 또 결제할 때 갑자기 다른 사이트로 넘어간다면 사기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나와 있는 통신 판매업 신고 번호를 찾아보세요. 이 번호가 없으면 불법이고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진짜 사기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인터넷 쇼핑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Welcome to Easy Writing!
1: Writing부터 speaking까지 all in one Easy Writing. 안녕하세요. 마스터 유진입니다.
0: Hello, everyone. I'm Serena, and welcome back to the show. So, 선생님,
1: 네.
0: Are you ready to review everything we learned this fabulous week?
1: 항상 그래요.
0: 좋아요.
1: 좋습니다. 자, 오늘은요, page number 14의 weekly review 해보도록 할 텐데요. 월 초부터 지난주에 리뷰를 한번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I 관련해서 내용들이 나왔잖아요.
0: Yes,
1: 그렇죠?
0: 네. Makes you think.
1: I know.
0: About humanity.
1: 우리의 목적은 무엇인가?
0: Yes.
1: 막 이러면서. 자, AI와 결혼식을 올린 뉴요커 내용부터 가볼게요.
0: Let's go. On Monday, we took a look at a news article talking about how a New Yorker tied the knot with an AI chatbot, right?
1: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할 수가 있지라고
0: 했던 내용이었는데. Wait a minute, 선생님. Yeah. Aren't you a New Yorker?
1: Well, no. 뉴저지에서 저는 살았기 때문에.
0: Oh, okay, okay. 네.
1: 자, 가보겠습니다.
0: 네.
1: 한 뉴요커가 자신의 AI 챗봇과 가상 결혼식을 올려 화제가 되었습니다. 자, 나눌게요. 한 뉴요커가 헤드라인들을 만들었다.
0: A New Yorker made headlines.
1: 매듭을 묶은 후에
0: after tying the knot
1: 그의 AI 챗봇과
0: with his AI chatbot
1: 가상의 결혼식에서
0: in a virtual wedding ceremony. A New Yorker made headlines after tying the knot with his AI chatbot in a virtual wedding ceremony. 오, 재미있는 표현들 많았어요.
1: 네.
0: Make headlines 꼭 S 붙여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저기 헤드라인에 다 나온 거예요.
1: 맞아요. 뉴스페이퍼 하나에만 나오진 않았겠죠.
0: 네, 맞아요.
1: Right.
0: 그리고 결혼하는 거는 tie the knot라고 하죠.
1: 맞습니다. 매듭을 묶어버렸어요.
0: I know.
1: 헤어질 수 없어요.
0: You can't escape.
1: 오케이, 자, 두 번째는요. 그는 인생의 힘든 시기에 AI 신부가 정서적인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자, 그는 말한다.
0: He says
1: 그의 AI 신부가 그를 감정적으로 도와줬다고
0: His AI bride helped him emotionally
1: 거친 시기 중에
0: during a rough patch
1: 그의 인생에서
0: in his life He says his AI bride helped him emotionally during a rough patch in his life 선생님, what is a rough patch?
1: A rough 뭔가 거친 patch 한번 뭘 붙인다 이런 느낌인데
0: 네.
1: 들어보면 이거 자체가 굉장히 힘든 고통 스러웠던 한 시기를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0: 네, 맞아요.
1: Right.
0: 패치가 보통 좀 작거든요.
1: 네.
0: 그래서 엄청 오랜 시간보다 어떤 좀 짧은 시기 같은 뉘앙스가 있어요.
1: 오,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0: 오.
1: 패치가 엄청 크진 않죠.
0: 그렇죠.
1: 아, 그러니까 비교적 짧은 시간을 얘기를 하는군요.
0: 네.
1: Alright. 자, 세 번째 문장은요. 법적 효력은 없지만 그는 본인만의 결혼 증명서도 만들었습니다. 자, 그는 그만의 결혼 증서를 만들어냈다.
0: He created his own marriage certificate.
1: 그게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0: although it's not legally valid. He created his own marriage certificate although it's not legally valid.
1: 네. 여기 marriage라고 나왔고 사실 초반에 wedding이라는 게 나왔는데 당연히 여러분 두 개는 다르죠?
0: 네.
1: wedding은 결혼식을 얘기를 하는 거고 marriage는 이 결혼 생활이라는 개념을 얘기를 하는 게 되겠죠.
0: That's right.
1: All right. 좋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장은요, 직접 도전해 주세요.
0: All right, let's take a listen.
2: A New Yorker made headlines after tying the knot with his AI chatbot in a virtual wedding ceremony. He says his AI bride helped him emotionally during a rough patch in his life. He created his own marriage certificate, although it's not legally valid. Critics say he's living in a fantasy. But he just brushes it off, saying that love doesn't always play by the rules. Experts warn, however, that it may not be healthy to invest too much emotion in an AI just yet.
0: And on Tuesday, we took a look at the lyrics to the song Hello, but it's in like a weird twist.
1: 그렇죠. 내용에 억지로 맞추기 위해서 좀
0: 네.
1: 만들어봤는데
0: 네.
1: 가보겠습니다.
0: Okay.
1: 너도 결국 나를 만나 우리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가 해서 뭔가 궁금한 느낌이네요.
0: Mm-hmm.
1: 난 궁금해하고 있었어.
0: I was wondering.
1: 네가 마침내 날 만나고 싶은지.
0: If you wanted to finally meet me.
1: 그리고 우리의 문제들을 정리하고 싶은지.
0: And sort out our problems. I was wondering if you wanted to finally meet me and sort out our problems.
1: 여기 sort out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0: 네. Sort out means to organize.

0: Put things in the right place.
1: 맞아요.
0: 그래서 뭔가 clean하고는 좀 느낌은 달라요. Uh-huh. 뭔가 정리하고 그리고 지금은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맞아요. 문제를 좀 해결하는 느낌이죠.
1: 아, 그렇죠. 해결을 하는데 아 이거는 뭐 이쪽으로 가야 되고 저거는 뭐 내가 맡아야 되는 부분이고
0: yes.
1: 이런 식으로 내 잘못이고 이렇게 나눠서 정리하면서 해결을 하는 게 되겠죠. 조금 디테일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순하게 뭐 solve한다는 동사보다는.
0: Yes.
1: 자 다음 볼게요. 네가 얼마나 그리웠는지 말하려고 너한테 천 번은 전화했나 봐. 자, 난 분명히 너에게 전화했을 거야.
0: I must have called you
1: a thousand times.
0: A thousand times.
1: 너에게 말하기 위해.
0: To tell you.
1: 얼마나 많이 내가 널 그리워했는지.
0: How much I missed you. I must have called you a thousand times to tell you how much I missed you.
1: 아, 너무 간절하지 않습니까?
0: 선생님, 여기 시제에 네. must have I must have called you. 이게 네. 무슨 뜻이에요?
1: 이거는 과거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 굉장히 확신을 하거나 강하게 추측을 한 거죠. 그러니까 물론 정말 천 번은 안 했겠지만 아마 진짜 그렇게 정도 했었던 것 같아.
0: 네.
1: 확실히 그랬어. 그만큼 내 기억에는 많이 했었다라는 느낌이겠죠.
0: Yeah.
1: Alright. 자, 세 번째 문장 보면요. 하지만 너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려 할수록 네가 더 멀어지는 기분이 들었어. 자, 하지만 더 가까이
0: But the closer
1: 내가 노력할수록
0: I try
1: 너에게 다가가려고
0: To get to you
1: 더 멀리 떨어지게
0: The further away
1: 넌 느껴졌어
0: You felt But the closer I try to get to you The further away you felt
1: Get to you 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0: 여기는 어디에 아니면 누구한테 다가가는 거죠
1: 그러니까 뭔가 심적으로 그렇죠?
0: Yeah.
1: 뭐 실제로 너의 집 앞에 가서 뭐 이런 그런 느낌보다는 그렇죠. 너의 마음에 더 다가가려고 했는데 yeah. 너는 더 멀어졌다이기 때문에 further away가 되겠네요.
0: Mm-hmm.
1: Right. 그래서 더 비교급 흔히 말하는 그게 여기서 완성이 됐습니다. 자,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장은 직접 입영작 도전해 주세요.
0: Let's take a listen. I was wondering if you wanted to finally meet me and sort out our problems. I must have called you a thousand times to tell you how much I missed you. But the closer I tried to get to you, the further away you felt. I hope you're well. I know, it's so typical of me to say that. I feel like we're running out of time. So, for one last time, I want to know whether there's still a part of you that remembers us. And on Wednesday, we took a look at 선생님's diary.
1: Mm-hmm.
0: It wasn't talking about AI, but it is talking about, you know, humans and having that human connection, right?
1: 아, 그렇습니다.
0: Yeah.
1: 그러니까 AI에 요즘에 너무 우리가 좀 묶여 있잖아요.
0: Yeah.
1: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그것도 그 두려움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인간적인 거가 많이 놓쳐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0: And I think when you live in like a busy city, you feel that even more. You feel that sort of emptiness, loneliness. Everyone's so busy doing their own thing, right?
1: People don't even say hi to each other.
0: Yeah.
1: 그게 너무 슬픈 것 같아서
0: 맞아요.
1: 그거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가보겠습니다.
0: Okay.
1: 오늘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는데 우리 아파트에 사는 한 어린아이가 세상 환한 미소로 날 반겼다. 자, 오늘 내가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으면서
0: Today I was getting in as I was getting in the elevator.
1: 내 아파트 건물에서 어린아이가
0: A little kid in my apartment building
1: 날 반겼다.
0: Greeted me
1: 가장 환한 미소로
0: with the brightest smile. Today, as I was getting in the elevator, a little kid in my apartment building greeted me with the brightest smile.
1: 네. 색으로 치면 brightest 하는 거가 굉장히 쨍한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뭐 약간 hot pink처럼.
0: 맞아요. Right. 밝은 느낌이에요.
1: 아, 해맑게 미소를 지으면서 나를 greet했다, 반겼다 이렇게 될 수가 있겠고요.
0: 상상이 돼요.
1: 아, 그러니까요. 두 번째는요. 아이의 부모도 뒤따라 따뜻하게 인사하셨는데 그게 너무 기분 좋은 방식으로 내 허를 찔렀다. 자, 그의 부모는 따랐다.
0: His parents followed
1: 따뜻한 인사로
0: with a warm hello.
1: 그리고 그건 내 허를 찔렀다.
0: And it caught me off guard.
1: 가장 좋은 방식으로
0: in the nicest way. His parents followed with a warm hello and it caught me off guard in the nicest way.
1: 여기 내가 가드를 내려놨을 때 나를 캐치했기 때문에 기대치 못하게 와 이런 행동을 하다니
0: 맞아요.
1: 이런 기분이 들었죠.
0: 네.
1: 그리고 in the nicest way라고 하는 거니까 보통 catch someone off guard 하면 나쁜 뜻으로도 쓸 수가 있으니까 yeah.

0: 오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좋은 방식, 그것도 아주 좋은 방식으로 yeah. 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1: Yeah, right. that's right. All right.
0: 세 번째 문장은요. 기분이 엄청 좋았지만 내가 사는 곳에서 이런 일이 얼마나 드문지 깨닫게 되면서 마음이 조금 쓰리기도 했다. 자, 그건 엄청 좋게 느껴졌다.
1: It felt so good.
0: 하지만 그건 또한 약간 쏘았다.
1: But it also stung.
0: 깨달은 게
1: a little to realize.
0: 얼마나 흔하지 않은지 그게
1: How unusual that is.
0: 내가 사는 곳에서는
1: Where I live. It felt so good, but it also stung a little to realize how unusual that is where I live. 네. 선생님, when you get stung by something, for example, like a bee, right? 따끔하잖아요.
0: 따끔하죠.
1: 네.
0: 간지러워 이렇지 않죠.
1: No. So 이거는 you're not actually being stung by something, but you're saying that you know it didn't feel good a little.
0: 맞아요.
1: Yeah.
0: Felt bitter.
1: Yeah.
0: 씁쓸하면서 안타깝다.
1: Yeah.
0: Right. 좋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장 직접 도전해 주세요.
1: All right. Let's take a listen.
2: Today, as I was getting in the elevator, a little kid in my apartment building greeted me with the brightest smile. His parents followed with a warm hello, and it caught me off guard in the nicest way. It felt so good, but it also stung a little to realize how unusual that is where I live. I guess we are all afraid of that awkward moment when we say hello and don't get one back. So I promised myself that I would start saying hello nice and loud whenever I run into a stranger.
1: And on Thursday, we took a look at my diary, talking about how time flies
0: 맞습니다.
1: when you live a life of routine.
0: 굉장히 또 철학적인 느낌이기 때문에
1: yes.
0: 완전 집중해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 Okay.
0: 난 루틴이 있는 게 너무 좋은데 그게 안전하고 안정된 기분이 들게 해주기 때문이다. 난 사랑한다.
1: I love
0: 일상을 가지는 걸.
1: Having a routine.
0: 그게 날 느끼게 만들기 때문에
1: Because it makes me feel
0: 안전하고 땅에 묶이게
1: safe and grounded. I love having a routine because it makes me feel safe and grounded. 선생님, ground가 땅인데 grounded가 무슨 뜻이죠?
0: 아, 이게 나쁘게 보면 외출 금지를 당했다라는 뜻이 되겠지만
1: yes.
0: 여기에서 뭔가 바닥에 딱 고정된 느낌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느낌이 드는이 되겠죠.
1: 맞아요. Right. 뭔가 중심이 잡힌 것처럼 발이 이제 땅에 잘 붙어 있는 느낌이잖아요.
0: 공중에 붕 떠 있는 게 아니에요.
1: 맞아요. Right. grounded.
0: 자, 다음은요. 하지만 최근에 루틴이라는 게 시간을 순식간에 지나가게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다. 자, 최근에 하지만
1: recently, however,
0: 난 배웠다.
1: I learned
0: 일상들은 시간을 만들 수 있다고.
1: That routines can make
0: 날아서 지나가게.
1: Time fly by. Recently, however, I learned that routines can make time fly by.
0: Fly by.
1: 네, 뭔가 빠르게 지나가는 거는 fly by라고 하는데요.
0: 네네.
1: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0: 아.
1: Time flies.
0: Right.
1: Time really flies by.
0: By를 쓰니까 뭔가 옆을 쉰 지나간 느낌이
1: 맞아요.
0: 더 들어가네요.
1: 네.
0: 자, 세 번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하루하루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아마 그것 때문일 것이다. 자, 그게 아마도 이유이다.
1: That is probably why
0: 우리가 더 나이 들며
1: as we get older
0: 날들이 순식간에 지나가 보이는
1: days seem to zoom by
0: 눈에 깜빡임에서
1: In the blink of an eye. That is probably why, as we get older, days seem to zoom by in the blink of an eye.
0: Oh.
1: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0: 네.
1: 이런 게 in the blink of an eye라고 영어로 표현합니다.
0: 영어에서도 거의 의미가 똑같네요. 그렇죠?
1: Yeah.
0: 순식간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1: 네.
0: Alright,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장 직접 도전해 주세요.
1: Alright, let's take a listen. I love having a routine because it makes me feel safe and grounded. Recently, however, I learned that routines can make time fly by. That is probably why, as we get older, days seem to zoom by in the blink of an eye. One trick to slowing things down is to add one new experience each day just to shake things up. I've been doing this in my own life, and it has made a world of difference. And on Friday, we took a look at a dialogue of a parent and a child who is in an emergency situation.
0: 맞아요. 갑자기 해외여행 중에 아이가 아플 수도 있잖아요. 그럴
1: yeah.
0: 때는 어떤

0: 어떤 식으로 하면 될지 영어로 만들어봤습니다.
1: 네.
0: 실례지만 제 아이가 몸이 좀 안 좋아서요. 몸이 불덩이 같아요. 자, 실례합니다.
1: Excuse me.
0: 제 아이가 좋게 느끼고 있지 않아요.
1: My child isn't feeling well.
0: 그의 몸이 느껴져요.
1: His body feels
0: 그게 타오르는 것처럼
1: like it's burning up. Excuse me, my child isn't feeling well. His body feels like it's burning up. When you're not feeling, when you're feeling a bit sick, people often say, I don't feel well.
0: 맞아요. 네. 이거는 정확하게 무슨 병명이 있는지 이런 거는 잘 몰라요. 네. 하지만 뭔가 컨디션이 안 좋을 때 네. 이런 표현을 쓰게 되겠죠.
1: 맞아요.
0: 자, 그러면서 근처에 약국이나 병원이 있나요? 자, 약국이 있나요?
1: Is there a pharmacy?
0: 혹은 병원이
1: or a hospital
0: 근처에
1: nearby? Is there a pharmacy or a hospital nearby?
0: Nearby라고 하는 거는 사실 around here 이랑 큰 차이는 없죠.
1: Yes, that's right.
0: 회화에서도 nearby 많이 쓰나요?
1: Yeah, they do. Yeah. But it does sound a little bit more formal.
0: 살짝 격식이 yeah. 느낌. Yeah. 오케이. 세 번째는요.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구급차를 부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제가 911에 전화하죠. 미국에서 이제 911이니까 그죠? 119가 아니라. 자,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1: Not that I know of.
0: 전 그게 최선이라 생각해요.
1: I think it's best.
0: 구급차를 부르는 게.
1: To call an ambulance.
0: 제가 911에 전화할게요.
1: I'll call 911. Not that I know of. I think it's best to call an ambulance. I'll call 911.
0: 네. 뭔가 퀄리티적으로 최고의 물건이다. 뭐 이런 것이 아니면 최선의 방책이다. 이렇게 할 때는 그냥 더 베스트가 아니라 베스트를 쓰는 게 자연스럽죠.
1: 맞아요. Right. 그래서 it's best to call an ambulance. It's best we go home.
0: Right.
1: Yeah.
0: Okay. 자,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장 직접 도전해 주세요.
1: All right. Let's take a listen.
2: Excuse me. My child isn't feeling well. His body feels like it's burning up. Is there a pharmacy or a hospital nearby?
3: Not that I know of. I think it's best to call an ambulance. I'll call 911.
2: My English isn't very good, so could you explain our situation to them for me?
3: No problem. There should be an interpreter in the ER. I'll make sure they know you need one.
1: All right, everyone. Well done. 정말 잘하셨습니다.
0: 네, 한 주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는 더 재밌고 도움되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도 또 나와 있죠?
1: That's right. Don't forget to pick up your May issue of Easy Writing, which is in bookstores right now. All right, we'll see you on Monday. Have a fabulous weekend. Bye-bye.
0: Bye.

권경민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민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여러분의 소중한 아침 시간을 알찬 영어 루틴으로 바꿔드리는 모닝 스페셜. 뉴스 헤드라인부터 시사 표현, 무모한 도전 문장까지 영어로 세상을 만나는 두 시간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에서 만나요.
1: 리슨 업 에브리원. 귀가 트이는 영어.
2: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Thank you for joining us once again. This is 귀가 트이는 영어 on EBS FM.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3: I'm Peter Vint and we're both here to help you with your listening skills in English

0: and on the Saturday edition, that's our weekly review.
1: 자, 4월 5일 책에 있었던 기사이긴 하지만 월요일 거부터 한번 볼게요. 자, 독일계 유통기업인 알디가 미국에서 점포수를 계속 늘리고 있다. 그런 기사였어요. 초저가 형태였던 그

0: 이런 소비자들은 이제 그 조금 소형 형태의 그런 매장을 좀 선호하면서 프라이빗 레이블 때문에 가격이 좀 낮은 이런 형태의 슈퍼마켓을 좀 선호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런 알리와 같은 기업이 그래서 lure affluent and younger shoppers. lure는 좀 끌어들이다라는 얘기잖아요. 유혹했다는 뜻이에요, 원래는. 근데 여기서는
1: 그쵸.
0: 유혹이 좀 이상하고 이제 오게 만들었다. attract 의미로 쓴 거거든요.
1: 네.
0: 네. 그래서 이제 부유층과 동시에 젊은 소비층을 끌어들였다. 자, 그 문장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Industry surveys show traditional grocers losing share as discounters lure affluent and younger shoppers across the country.
0: 자, 전체 기사 내용을 그럼 집중해서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2: Aldi accelerates U.S. expansion as shoppers seek grocery value. Discount grocer Aldi plans to open more than 180 U.S. stores as shoppers chase value nationwide. The German retailer has expanded aggressively, becoming the third largest by store count behind Walmart and Kroger. Recent growth reflects inflation-weary consumers prioritizing private labels, smaller stores, and faster weekly grocery trips. Aldi will refresh its website, open up in Maine, and add distribution centers to support broader expansion plans nationally. Industry surveys show traditional grocers losing share as discounters lure affluent and younger shoppers across the country. Analysts say chains like Walmart, Costco, and Albertsons face pressure as value expectations reshape habits for households everywhere. Despite rapid openings, Aldi remains a small share player compared with dominant national supermarket leaders overall. Its efficiency-focused model uses private brands, limited assortments, and low-cost operations to tempt consumers chasing a bargain. As competitors adjust pricing and formats, Aldi loyalists value simplicity, rotating finds, and reliable savings during shopping trips.
0: 자, 그럼 이 기사를 두 개의 요약문으로 요약을 해볼게요. 자, 1번 문장. 자, 책에 빈칸 넣기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1: Aldi is expanding across the U.S. as shoppers prioritize low prices.
0: 그렇죠. 지금 매장 수를 늘려가면서 확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단어는 Aldi is expanding, ing 형태의 expand 동사가 들어가야 되고요.
1: And the second one, prioritize.
0: 그렇죠. 이제 저가형 그런 이제 가격을 우선시하는 쇼핑객들이 많아지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고객들이 많이 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자, 두 번째 요약문 갑니다. Despite
1: still holding modest market share, Aldi's private label model pressures traditional grocers.
0: 그렇죠. 마켓 쉐어 자체가 아직 크진 않다는 얘기거든요. 네. modest라는 단어가 들어왔어요. 원래는 이제 겸손하는 의미인데 이런 시장 점유율을 내서는 이제 숫자가 그렇게 높지 않을 때 modest라고 합니다.
1: 그렇죠. And the second word, private label.
0: 그렇죠. 그 자체 브랜드를 말하는 거죠.
1: 음흠.
0: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약을 해봤고요. 수요일 기사로 가겠습니다. 영국 총리가 중국 방문했다는 그런 팔로우업 기사죠.
1: Yes, and the big news that caught the attention of youngsters was that the UK will get 7 Labubu shops.
0: 좀 특이했던 기사이긴 한데. 자, 그래서 그 영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완구류인 라부부 점포가 영국에 생긴다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이제 양국 간의 교역이 늘어날 것이라는 어떤 예상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 입장에서는 유럽 시장에서 조금 더 광범위한 성장 전략을 짤 수 있다는 의미로 broader European growth ambitions란 말이 나왔습니다.
1: The expansion follows viral demand for the spiky grin dolls and signals broader European growth ambitions ahead.
0: 그렇죠. 라부부가 유럽에서 조금 더 많이 팔릴 수 있다라든 뭐 그런 어떤 생각이나 전망을 낳았다는 얘기죠. 자, 그다음에 accessible cultural ambassadors. 라부부를 뭐로 또 묘사를 했냐면 대중적으로 좀 공감이 가는 그런 문화적 어떤 대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소프트 파워가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그런 것의 중심에 있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0: K-콘텐츠가 전 세계에 뻗어나가면서.
1: 네. Chinese state media framed the toys as accessible cultural ambassadors resonating globally.
0: 그렇죠. 좋습니다. 자, 전체 기사 내용을 한번 들어볼게요.
2: 7 UK Labubu shops to open after PM's China visit.
3: 7 Labubu shops will open across the UK after the British Prime Minister's China visit, highlighting warming commercial ties. Chinese toymaker Pop Mart plans a London Oxford Street flagship plus

0: Cardiff and Birmingham locations this year. The expansion follows viral demand for the spiky grinned dolls and signals broader European growth ambitions ahead. Officials say the rollout supports trade deals announced during Prime Minister Keir Starmer's trip to Beijing, including whiskey and automotive agreements. Industry leaders expect the new partnership to boost UK exports and green energy investments. While proponents argue that reducing whiskey tariffs and establishing new corporate headquarters will secure jobs, critics remain concerned over human rights issues and the security risks of closer ties with Beijing. Labubu's popularity surged via celebrity fans and long queues, amplifying China's creative image abroad. State media framed the toys as accessible cultural ambassadors resonating globally. The government prioritizes growth through trade, while critics warn of the risks. Britain must now balance economic profit with its national values and security in a challenging global environment.
1: 자, 첫 번째 요약문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2: Seven Labubu shops will open in the UK following British PM Keir Starmer's visit to China.
1: 자, 첫 번째는 이제 그 매장이 오픈한다는 의미에 그냥 open 동사가 들어가면 돼요.
2: 그렇죠. And then to describe the PM, British.
1: British PM. Prime Minister를 줄여서 그냥 PM이라고 하는 모양이에요.
2: 이렇게라도 불러요. 네.
1: PM Keir Starmer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 문장입니다.
2: The expansion reflects trade relations warming and China's cultural soft power.
1: 그렇죠. The expansion, 말 그대로 이제 라부부 점포가 이렇게 늘어난다는 것 자체가 자, 뒤에 들어갈 말은요.
2: Warming relations.
1: 그렇죠. Reflects trade relations warming. 양국 간의 교역 관계가 조금 더 좋아지고 있다는 걸 이제 그 얘기한다는 얘기죠. 혹은 완화되고 있다는 거. 지금까지는 좀 경색돼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2: 그렇죠.
1: 여러 가지 지정학적 이유들로 인해서 좋습니다. 자, 수요일 기사로 갈게요. On Wednesday,
2: we talked about American Express, right? And that is a credit card company as well, targeting wealthier card members rather than more card members.
1: 맞아요. 그래서 약간 부유층 고객에게 이제 초점을 맞춘 마케팅으로 이제 전향을 한 미국의 카드사 American Express 관련된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제 K자형 경제, 그 양극화 경제랑 좀 연관이 있다고 우리가 기사에서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Company-wide growth rush라는 말이 있었는데 전사적인 어떤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서 이게 좀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였거든요. 자, 문장에서 들어보세요.
2: The chief executive said marketing shifted from no-fee cards toward premium products recently in a company-wide growth push.
1: 연회비가 없는 카드에서 연회비가 있는 프리미엄 카드 쪽으로 이제 초점을 좀 마케팅을 맞추는 그런 전사적인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서 이런 행보를 보였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prioritize profitability. 카드사 입장에서도 무조건 카드 고객 수만 늘리는 게 아니라 수익성을 우선시하는 그런 정책이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문장 들어보세요.
2: New card additions slowed as the company prioritized profitability over rapid account expansion across recent quarters.
1: 오케이. 자, 전체 기사 내용 집중해서 한번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3: American Express targets even wealthier card members. American Express is sharpening its focus on affluent customers by promoting its revamped Platinum card this year. Their chief executive said marketing shifted from no-fee cards toward premium products recently in a company-wide growth push. Wealthy card members continue spending freely nationwide, and Amex's strategy has boosted spending, fee income, and credit quality. The trend reflects a K-shaped economy these days, where high-income customers drive luxury purchases nationwide. American Express data shows faster growth in premium travel, hotels, and upscale retail spending during the quarterly period. Their chief financial officer said broader travel categories grew more slowly compared with wealthier ones. New card additions slowed as the company prioritized profitability over rapid account expansion across recent quarters. Expenses rose from the Platinum card refresh, slightly putting a dent in earnings and investor sentiment following fourth quarter results. Despite competition and market doubts, American Express insists premium demand remains strong among high-income customers globally.
1: 자, 두 개의 문장을 요약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 잘 듣고 빈칸에 들어가요.

0: 단어를 한번 써보세요.
1: American Express is prioritizing ultra-wealthy customers by promoting its high-fee platinum card.
0: 자, customers 앞에 들어갈 단어는 ultra-wealthy라고 하는 합성어입니다. 그렇죠? 초부유층 뭐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죠?
1: 그렇죠. And then in front of platinum card, high fee.
0: High fee는 연회비가 상당히 높은 플래티넘 카드를 말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문장 가겠습니다.
1: Luxury spending remains strong despite slower card growth and rising costs.
0: 자, 사치품에 대한 소비는 오히려 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luxury spending, 첫 단어는 luxury가 들어가야 되고요.
1: 두 번째 단어는 growth.
0: Slower card growth는 전체 발급한 카드 개수의 성장세는 좀 둔화됐다는 얘기입니다.
1: Okay.
0: 자, 목요일 기사 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좀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이슈인 것 같은데 그 학교에서 휴대폰 사용을 이제 금지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한 이제 논의 얘기를 기사로 저희가 만났던 기억이 납니다.
1: Yeah, so one of the phrases to represent this problem, standardize expectations across classmates.
0: 그렇죠. 만약에 학교에서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금지를 해버리면 학급 간 어떤 기준 자체가 표준화되잖아요. 그런 의미의 standardize라는 동사가 쓰인 겁니다. 네. 자, 문장에서 들어보세요.
1: Some families welcome rules that remove peer pressure, delay first smartphones, and standardize expectations across classmates at school.
0: 그런 의미. 자, 그 다음에 모든 학교 대상에 일관된 정책이 또 있어야 이게 집행이 가능하다라는 의미로 consistent policies across schools 이런 문구도 있었어요. 문장에서 들어보세요.
1: Teachers say enforcement is difficult without laws, funding, and consistent policies across schools nationwide, as this leads to different expectations.
0: 그렇죠. 교사들의 입장을 설명한 문장이었습니다. 자, 그럼 전체 기사를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2: Parents debate smartphone bans in schools.
3: Parents and schools are increasingly backing smartphone bans to reduce distraction and harmful exposure for young students. Some families welcome rules that remove peer pressure, delay first smartphones, and standardize expectations across classmates at school. The UK government is now considering legal backing, while guidance already urges phone-free school days for all pupils. Teachers say enforcement is difficult without laws, funding, and consistent policies across schools nationwide, as this leads to different expectations. Research suggests common in-your-bag rules often fail, and students still access content during breaks despite supervision efforts. Students value access for emergencies, transport tickets, study apps, and social connection after class hours. Parents often feel torn between safety tracking benefits and risks of inappropriate exposure or exclusion from peers in online spaces. Head teachers report that phased bans reduce uptake, but worries persist beyond school gates as algorithms feed addiction outside school hours. Broad consensus seems to favor action, investment, and clarity as policymakers weigh nationwide smartphone restrictions.
0: 자, 요약을 두 개의 문장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요약문 1번 잘 듣고 빈칸 채워보세요.
1: Parents and schools support smartphone bans to reduce distraction and online harm.
0: 그렇죠. 학부모와 학교는 이제 지지한다는 의미의 단어 support가 첫 번째 단어에 들어가야 되고요.
1: The second word, reduce distraction.
0: 그렇죠. 주의 산만하게 한다는 의미의 단어 distraction이 두 번째 빈칸에 들어가야 되겠죠. 자, 2번 문장 보겠습니다. Concerns.
1: Concerns remain over enforcement and children's exposure after class hours.
0: 단속이나 집행을 의미하는 단어 enforcement가 첫 번째 단어에 들어가야 되고요.
1: 두 번째는 노출의 의미 exposure.
0: 그렇죠. Children's exposure after class hours. 방과 후에 아이들의 이제 휴대폰에 대한 노출 이슈는 계속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문장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제 다뤘었던 5월호 첫 번째 기사. 자, 끝내 워너브러더스를 인수하게 된 회사가 패러마운트로 최종 결정됐다라고 하는 기사였었죠. 자,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처음엔 넷플릭스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결정이 됐다가 패러마운트 쪽에서 그 전액 현금 인수안을 증액했거든요. 그래서 raised its all cash bid라고 하는 문구가 있었어요.
1: Paramount raised its all-cash bid to $31 per share for the entire company.
0: 그렇죠. 인수가를 올린 거죠. 말 그대로. 네. 자,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는 근데 시장의 반응이 좀 엇갈렸다는 의미로 mixed market reactions라는 문구도 있었습니다. 문장에서 만나볼게요.
1: The end of the bidding battle produced mixed market reactions, with Netflix shares soaring while Warner Brothers Discovery stock dipped.
0: 그렇죠. 이튿날 그래서 넷플릭스의 주가는 14% 뛰었는데 워너 브라더스는 오히려 2% 빠지는 그런 엇갈린 반응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전체 기사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2: Paramount wins bid for Warner Brothers Discovery. Netflix has abandoned plans to acquire the studio and streaming divisions of Warner Brothers Discovery after the board judged a rival offer from Paramount Skydance more valuable. Paramount raised its all-cash bid to $31 per share for the entire company, surpassing Netflix's earlier proposal for selected assets. Netflix reviewed the terms, but passed on increasing its bid. The Paramount proposal includes the full Warner Brothers Discovery portfolio, including networks such as CNN, TBS, and TNT, rather than only its studio and streaming units. The decision followed months of bidding as Paramount repeatedly revised its offer while engaging shareholders. Netflix had a short window to respond, but decided matching the higher price was not worthwhile. Paramount also agreed to cover the breakup fee tied to the earlier agreement with Netflix, easing the path to a merger deal. The end of the bidding battle produced mixed market reactions, with Netflix shares soaring while Warner Brothers Discovery stock dipped. Leaders at both companies said walking away reflected financial discipline.
0: 자, 첫 번째 요약문입니다.
1: Paramount Skydance secured a deal to acquire Warner Brothers Discovery after raising its offer.
0: 첫 번째 단어는 secure가 들어가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인수하다의 acquire가 들어가야겠죠. 자, 요약문 2번입니다.
1: Netflix declined to match the higher bid, ending the long-running takeover competition.
0: 그렇죠. 거절했다의 단어 첫 번째가 declined, 과거 형태로 넣으셔야 되고.
1: Second one, takeover.
0: Takeover, 인수라는 뜻의 takeover가 들어갔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 복습을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Well, that is all the time we have for us today, everyone. We'll see you back on Monday.
1: See you next time. Goodbye. Goodbye.

0: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웰컴 어보드
5: 입이 트이는 영어.
6: Hello, welcome back, everyone. Thank you for joining us once again. This is 입이 트이는 영어 on EBS FM.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4: Hello,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저는 제니퍼 클라이드입니다.
6: 자, 토요일은요, 좀 편안한 마음으로 이번 주에 썼던 사연들을 다시 한번 만나보고 좋은 표현들을 다시 복습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일단 4월호 책에 실렸던 사연들 먼저 좀 살펴볼게요. 월요일 사연이었었죠. 애착인형이라고 해서 보내주신 사연이긴 한데 정작 그 사연 주인공의 아이들은 애착인형의 애착을 느끼진 않았던 것 같고 엄마의 어떤 그 머리카락
4: 네. 맞아요.
6: 이런 거에 이제 애착을 느꼈던 것 같다. 그래서 아이가 어느 날 수면 독립을 선언하면서 갑자기 좀 서운했다. 네. 오히려 엄마의 마음을
4: 토면해
6: 주신 그런 사연이었어요. 자, 다시 한번 영어로 들어보겠습니다.
7: Attachment doll. An attachment doll.

0: Bottle is a type of comfort object. It helps ease separation anxiety and gives kids a sense of security. Most parents get a stuffed animal for their baby at around 6 months old. Kids usually love them and carry them everywhere, so they end up worn and ragged. But my sons had no interest in stuffed animals. Instead, my older son was attached to my ears and my younger one to my hair. Whenever they were sleepy, they would always come looking for me. It could be exhausting at times. Yesterday, my 9-year-old suddenly announced that he was going to sleep in his own room. It really hit me how much he's grown. Part of me feels a little sad. It makes me wonder if maybe my kids were actually my comfort objects all along.
1: 자, 사연의 안정감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셔서 우리가 썼던 표현이 하나 있었죠. Sense of security라는 표현이에요.
2: An attachment doll gives kids a sense of security.
1: 그렇죠. 애착인형은 아이들에게 심리적인 어떤 안정감을 가져다 준다. 오케이. 자, 그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어야 나는 좀 마음이 안정된다. 그럴 때도
2: Knowing where he is gives me a sense of security.
1: Knowing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이번 달은 정말 동명사 주어들을 계속 보면서 연습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So knowing where he is, 이게 주어죠. 어디 있는지 알아야 내가 마음이 안정된다. Gives me a sense of security. 좋습니다. Moving on. 자, 뭘 어디든지 들고 다니다. Carry something everywhere.
2: Kids usually love the dolls and carry them everywhere.
1: 그렇죠. 아이들은 어디나 들고 다니다. 언제까지나 그걸 사방팔방에 들고 다닐 수는 없다.
2: You can't keep carrying it everywhere.
1: 언제까지 들고 다닐 거냐 이런 얘기죠.
2: Mm-hmm.
1: So you can't keep carrying it everywhere. 자, 그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어폰이 아니라 좋은 헤드폰 사가지고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2: Mm-hmm. 네,
1: 그 음이 확실히 다르긴 하겠죠. 그 얘기해 볼게요.
2: I always carry my headphones everywhere these days.
1: I always carry my headphones everywhere these days. Okay. 자, 마지막으로 삶의 활력소 같은 걸 이야기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source of energy입니다. 이건 그대로 표현으로 외우시는 게 좋아요.
2: I guess that was my source of energy.
1: 뭐 그게 뭐 아이들이 저한테는 삶의 활력소였나 봐요. I guess that was my source of energy. 나의 가장 큰 활력소는 바로 가족입니다.
2: My family is my biggest source of energy.
1: 평소 일상에서 활력소를 찾아내는 것이 좋다.
2: You need to find a source of energy in your day-to-day life.
1: 그렇죠. Day-to-day life 같은 거 알아두세요. 일상에서 그런 삶의 활력이나 이런 걸 찾아내야 된다. Okay, moving on to Tuesday.
2: Yes. We talked about spinning classes. I shared my story as well. You know, after having two kids, one after the other, our listener got into really taking care of her health, I guess. Yeah, and it was spinning.
1: To get back into shape, I think.
2: That's right.
1: 근데 정말 그 운동하는 시간이 온전히 자기만의 시간이란 것 때문에 너무 행복하다.
2: 맞아요.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함께 막 으쌰으쌰 하면서.
1: Right. 맞아요. 또 옆에서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2: 네.
1: 자, 그 얘기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요. 그 사연 내용 영어로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0: Regaining me time through spinning. After having two kids back to back, I got really into spinning. It's an indoor workout where you ride a stationary bike and follow the instructor's moves, set to music. The best part is that you never get bored because you're moving to the music the whole time. My workout friends and I take videos together after class, building memories and friendships. That's what's helped me stick with it. Rain or shine, we always meet at the same time, in the same spot. I'm grateful that we've been able to maintain our healthy friendship. Spinning has given me not just better health, but also precious time to enjoy being myself, not just someone's mom.
1: 첫 번째 표현은 이제 연달아라는 말을 할 때 저도 예전에 이제 공부하면서 이 표현 처음 배웠을 때 되게 좋았거든요. 아 이거 잘 쓰면 되게 좋겠다. 저는 이제 그런 데서 많이 들었거든요. 야구 요즘 많이 보시잖아요.
2: Yeah.
1: 근데 뭐 경기가 취소되면 더블헤더를 한단 말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경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그럴 때도 they had two games back to back 이럴 때도 쓰고 혹은 연타석 홈런을 쳤어요. He hit two homers back to back.
2: Back to back.
1: 뭐 이런 맞아요. 식으로 많이 쓰길 아 이럴 때 쓰는구나 이러면서 대학교 때 배웠던 표현인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제 어떻게 썼냐면 두

0: 아이를 연달아 출산했다 그때 썼거든요. 자, after having.
1: After having two kids back to back, I got really into spinning.
0: Okay. 자, 나는 시즌 1 전체를 한 번에 연달아 시청했다 그럴 때도
1: I watched the entire first season back to back.
0: 이렇게 얘기하면 뭐 예를 들어 시즌 1에 8편의 에피소드가 있으면
1: yeah.
0: 1, 2, 3, 4, 5, 6, 7, 8을 그냥 계속 연달아 본 거예요.
1: Without taking a break.
0: 맞아요.
1: 쭉.
0: 정주행.
1: Right.
0: 선생님도 가끔 정주행 하시던데.
1: 맞아요. 네. 저는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꺼번에 쫙 봐요.
0: 맞아. 중간에 기다리는 거 싫어하시더라고요.
1: I can't do that.
0: 와, 맞아요. Okay. Moving on. 무엇을 꾸준히 하다. 자, 이럴 때 쓸 수 있는 좋은 표현 중에 하나가 stick with it 할게요.
1: 음? That's what's helped me stick with it.
0: 그렇죠. 난 더 이상 그걸 꾸준히 못하겠다. 그럴 때 한번 써볼게요.
1: I can't stick with it any longer.
0: 아, 이제는 더 이상 못 버티겠다. 그럴 때 I can't stick with it any longer. 계속 꾸준히 하기로 결심하기를 참 잘했다.
1: I'm glad that I decided to stick with it.
0: 그렇죠.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기로 한 결정이 잘한 결정이었다. I'm glad that I decided to stick with it. 자, 그 다음에 스트레스 해소라는 말을 여러분이 가장 간단하게 하고 싶을 때는 동사 하나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죠. 바로 이 동사입니다.
1: Decompress. It's tough, but it's a great way to decompress.
0: I love this sentence. 자, 나 러닝을 즐기는 이유가 뭐냐면 스트레스 해소에 아주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1: I enjoy running because it's a great way to decompress.
0: 이 문장 다시 한번 해볼게요.
1: I enjoy running because it's a great way to decompress.
0: 요즘 정말 러닝하시는 분들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이제 공감이 가실 것 같아요. 스트레스 해소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된다. Okay, moving on to Wednesday. 자, 수요일 보겠습니다. 평생 그 가족들을 돌보느라 고생한 아내를 생각하면서 이제 매일 아침 아침을 준비하기 시작한 주인공의 사연이에요. 벌써 이렇게 하신 지가 몇 년이 됐다라고 하셨거든요. 한 10년인가?
1: 맞아요. And 네. I was very impressed.
0: 그러니까요.
1: 네. 네.
0: 자, 사연 내용 다시 한번 영어로 들어볼게요.
2: Why I prepare breakfast. I am in my late 60s and I've been married for 40 years. I am now living the second chapter of my life after retirement. My wife and I both worked, and she was always busy, starting early in the morning. Supporting her husband, working as a middle and high school teacher, and raising our three daughters, she carried a heavy load every day. About 10 years ago, I started to feel that I owed her a lot. She had endured and sacrificed so much because of me when we were young. So I decided that I would take charge of preparing our breakfast, and I've been doing that ever since. I keep it simple with steamed sweet potatoes, boiled eggs, nuts, and fruit. My routine is to wake up at 6 a.m., prepare breakfast, and tune in to EBS Ibtiyoung at 6:40. After the program ends, we start the day with breakfast. I plan to keep this up for as long as my health allows.
0: 자, 퇴직하고 나서 가족들의 아침은 내가 챙긴다 그 얘기인데 자, 퇴직 얘기를 그래서 하셨어요. 인생 2막이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The second chapter of one's life 이 표현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1: I am now living the second chapter of my life after retirement.
0: 그렇죠. 퇴직 후 인생 2막을 보내고 있다. 오케이? 자,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아주 일찍부터 인생 2막을 준비하기 시작한다.
1: Young people these days start preparing for the second chapter of their lives very early.
0: 최소 40대 때부터 준비 좀 하지 않나요?
1: Possibly even earlier.
0: Even earlier, maybe.
1: I know they think about it at least.
0: 그러니까요. So, young people these days start preparing for the second chapter of their lives very early. Okay, 자, 그다음.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이런 말. As long as one's health allows, 이건 덩어리로 여러분이 그대로 쓰실 법한 표현입니다.
1: I plan to keep this up for as long as my health allows.
0: Keep this up. 계속한다는 얘기죠, 이것도요. 자, 건강이 허락하는 한 나는 여행을 계속 좀 다니고 싶다.
1: I want to keep traveling as long as my health allows.
0: 오케이, 좋아요. I want to keep traveling에 붙일 수도 있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건강한 식사를 준비하다. Prepare a healthy meal.
1: She seems satisfied since I prepare healthy meals.
0: 때로는 건강한 어떤 식사를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도 있다.
1: I don't always have time to prepare a healthy meal.
0: 주말 아침에는 그래도 여유가 좀 있으니까 좀 건강한 식사를 준비하려고 노력한다.
1: I try to prepare a healthy meal every weekend morning.
0: 그렇죠. 인스턴트 제품 각종 안 쓰고 네. 그냥 재료 사다 하면 손질하고 이러는데 시간 좀 걸리잖아요. 근데 건강식 그런 거죠. 그래서 주말 아침에는 그렇게 좀 하려고 노력한다라는 문장. Okay, moving on to Thursday.
1: Yes, on Thursday we talked about one's life's priorities. What is most important?
0: 그렇죠. 건강이나 그렇죠? Yeah. 가족, 일, 뭐 영어, 독서 이렇게 해주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의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뭐가 제일 중요한지 yeah. 챙겨가는 그런 어떤 삶을 살고 계시다라고 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영어로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2: My life's priorities. When I thought about life priorities in the past, it felt vague and grandiose. But these days, it's actually pretty simple. My top priority is a healthy life for myself. Number one in my life right now is my health. I need to maintain my health to take care of the family I love. So I go swimming every week to stay in shape. Second is my family, my biggest supporters. Third is my job, which provides financial stability. Fourth is English. I learn new expressions every day through Ipteyang, and I really enjoy the process. And fifth is reading, which nourishes my inner life. Now that I'm approaching retirement, having clear priorities makes my life feel simpler and more grounded. I am filling each day according to that order.
0: 자, 가장 중요한 단어는 당연히 priority란 단어였었죠. 자, 그 두 가지 표현으로 보겠습니다. 누구의 최고 우선순위?
1: My top priority is a healthy life for myself.
0: 그렇죠. 나 자신의 건강이 내 인생 최고 우선순위다. 네. 좋아요. 자,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언제나 가족이 최고 우선순위다.
1: My family is always my top priority, no matter what happens.
0: 업무적으로도 당연히 많이 쓰겠죠. 그 프로젝트는 1년 내내 우리 회사의 최고 우선순위였다.
1: That project was our top priority throughout the year.
0: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우선순위가 명확하다라는 말을 할 때 have clear priorities 이럴 땐 복수를 씁니다.
1: Having clear priorities makes my life feel simpler.
0: Having 동그라미 칠게요. 동명사 주어 또 그래서 명확한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이죠. 인생을 좀 더 단순하게 만들어준다. 난 어렸을 때 명확한 우선순위가 좀 없었던 것 같다.
1: I didn't have clear priorities when I was younger.
0: 자, 그다음 마지막 문장도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우선순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
1: You can't succeed unless you have clear priorities.
0: That's why you have to prioritize.
1: Yes.
0: 모든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확실하게 해나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자, you can't succeed unless you have clear priorities. 자, 그다음 문장에 그냥 no question을 붙이면 무조건 분명이란 말이 됩니다. 문장 맨 끝에 붙이는 경향이 좀 있어요.
1: The most important thing is my health. No question.
0: 그렇죠. 혹은 그 자리에 period. 이런 단어를 붙이는 경우도 있어요. period 같은 경우는 마침표를 말하잖아요. Mm-hmm. 그러니까 뭘 딱 얘기하고 딱 잘라 말해서 끝 이런 식으로 강조하는 구어체 용법이에요. 이것도요.
1: 맞아요.
0: No question도 비슷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두말할 필요 없이 제 건강이죠. 그럴 때 쓰는 말이 no question 끝에.
1: 맞아요. 보통 이제 no question about it라고 하는 맞아요. 경우도 많죠. 근데 about it을 생략하고 그냥 그쵸? 짧게 no question.
0: 음식 먹을 때 한번 써보세요. 야, 이거 정말 단언컨대 내가 먹어본 최고의 파스타다. 그럴 때
1: This is the best pasta I've ever tasted. No question.
0: 그렇죠. 그래서 문장 끝에 이렇게 써서 여러분이 강조를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문장 중간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실수였다는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그럴 때도
1: There's no question that it was a mistake.
0: 혹은 이걸 뒤로 빼서 It was a mistake. No question.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좋습니다. Okay, moving on to Friday. 자, 5월호에 실렸던 첫 번째 사연이었었죠. 이제 손주들을 너무나 정성껏 잘 돌봐주고 계신 우리 할머니께 써주신 사연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3: Grandparenting. After retiring from 35 years in public service, I was adjusting to everyday life. That's when my daughter had a baby and I started helping out with childcare. 2 years later, my second grandchild was born, and I am now in my 8th year of grandparent childcare. I went to my daughter's house twice a week and did my best to take care of the kids. They finished preschool and started elementary school. One day, my granddaughter asked me why I was always so good to them.

0: I told her it was because I had always felt sorry that I couldn't do more for her mom, since we were a double-income family. My granddaughter said innocently, "It's okay. Mom turned out great, didn't she?" That kind-hearted comment instantly washed away all the fatigue of childcare. Watching the kids grow up so quickly fills me with joy and a sense of fulfillment that's hard to put into words.
1: 자, 손녀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주셨거든요. 할머니, 우리 엄마 지금 잘 됐잖아요. 맞죠? 자, 그 잘 됐잖아요에 해당하는 그 부분, turn out great입니다. 문장으로 볼게요.
2: Mom turned out great, didn't she?
1: 음흠. 나의 걱정과는 다르게 결과가 아주 잘 나왔다.
2: It turned out great. Despite all my worries.
1: 걱정은 좀 했는데 다행히 잘 나왔다. It turned out great despite all my worries. 좋습니다. 자, 말로 표현하기 힘든, hard to put into words.
2: Watching the kids grow up fills me with a sense of fulfillment that's hard to put into words.
1: 아, 이게 말로 표현하기는 힘든데 내 말이 무슨 뜻인지 너도 곧 이해하게 될 거다.
2: It's hard to put into words, but you'll see what I mean.
1: Okay. 자, 그들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는 말로 표현하기가 힘들다.
2: It's hard to put into words how much they mean to me.
1: Okay. 자, 그다음에 무엇을 계속하게 되는 원동력 같은 거 얘기할 때 what keeps someone going.
2: That's what keeps me going.
1: 그 맛에 계속하게 되네요. 그런 말이죠. That's what keeps me going. 나의 원동력은 바로 가족을 향한 사랑입니다.
2: My love for my family is what keeps me going.
1: 아니, 계속해서 저렇게 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도대체 모르겠다.
2: I don't know what keeps her going.
1: I don't know what keeps her going. 그렇죠? 와서 힘을 줄 수도 있고요. 아니, 도대체 저런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야.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 사연 다섯 개 다시 만나면서 복습을 좀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자, 주말 잘 쉬시고 저희는 월요일에 또 여러분의 멋진 사연 하나하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 Have a great weekend. Bye-bye, everyone.
1: Bye, everyone.

음악의 아버지 바흐. 실제로도 20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왕족과 귀족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던 베토벤. 청력을 잃고도 뛰어난 명작을 작곡해냈습니다. 클라라 슈만은 피아니스트면서 작곡가, 교육자, 팔남매의 어머니로 병든 남편까지 돌보며 가장의 역할을 충실해냈고 꾸준히 음악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0: 영어회화 Level 1
1: Start English.
0: Hello everyone,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eelan.
1: And I'm Zach. It's great to be with you today on this fine weekend.
0: Which means it's time for...
1: Review!
0: That's right.
1: Every weekend, we review the previous week.
0: That's right. And 이번 주에는 우리가 비행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을 쭉 배워봤습니다. Mm-hmm. 비행기는 정말 길면 열 몇 시간씩 같은 공간에, 갇혀있는 공간에서 여러 명이 함께 있어야 되니까 좋은 매너를 지키는 거는 진짜 중요하겠죠.
1: 아주 중요합니다.
0: 네. 그래서 저는 좌

0: 좌석을 뒤로 젖힐 때에는 그래도 혹시나 모를까봐 뒤에 주무시고 계신지 뭐라고 계신지 확인하고 뒤로 젖히는 편이거든요. I think it's good manners to check mm-hmm. what the person behind is doing.
1: Definitely.
0: Mm-hmm. 혹시 비행기에서 제일 불편했던 적 기억나요? When was a time when you had the most difficult time on an airplane?
1: Well, as a father, mm-hmm. traveling with my 8-month-old was very difficult.
0: 8개월 때 우리 메이지하고 yeah. 여행을 했었거든요. 했군요.
1: 미국 갈 때는 거의 네. 그냥 잤어. Because it was the, you know, mm-hmm. her regular sleeping hours.
0: I see.
1: But coming back to Korea, oh, that was a long flight.
0: 아, 그러게요. 아이가 자주면 정말 너무 행복한데 네. 특히 부모 입장에서는 내 애가 우는 건 나는 감당할 수 있는데 주위의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칠까 봐 또 많이 마음이 심적으로 힘들잖아요. Yeah, I think that was the only time when I had a problem mm-hmm. with is babies crying.
1: Right.
0: Or actually, there was this one baby on a 12-hour flight. 12시간에 오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울었던 애가 있거든요.
1: 아이고.
0: 근데 저희 바로 뒤에 있어서 아 진짜 시끄러웠지만 부모님이 많이 힘드셨겠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외에는 아 another thing. When a child is behind you.
1: Oh, and they're kicking
0: they're
1: your seat.
0: They're kicking your
1: yes.
0: seat. 네, 의자를 발로 찰 때도 조금 힘들었어요. 근데 그거 외에는 뭐 스크린이 작동하지 않거나 우리 이번에 배웠던 것들 있잖아요.
1: Mm-hmm.
0: My screen 혹은 the screen isn't working. 뭐 이렇게 썼던 경우도 있었고 의자가 아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그냥 뒤쳐져 있는 상태로 올라오지 않아서 조금 불편했던 적 그런 거 외에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행하실 때 물론 우리 스타님들은 good manners를 갖고 계시겠지만 네, 아주 편안하게 여행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번 주에 배웠던 비행기에서의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 쭉 이제 복습 시작해 볼까요?
1: Okay, let's jump right in.
0: 'On Monday, what did we learn?
1: Monday's expression was, may I move to that seat?
0: 저 자리로 옮겨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었고요. 뭐뭐 해도 될까요? 라는 굉장히 공손한 표현인 may I? 라는 표현을 우리가 같이 또 연습을 해봤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날 들었던 대화 내용 들으면서 또 빈칸 채우기 해볼 텐데요. 앞부분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2: Excuse me, may I move to that seat?
3: Let me check. Yes, you may.
2: Excuse me, may I move to that seat?
3: Let me check. Yes, you may.
0: 죄송해요, 저 자리로 옮겨도 될까요?
1: Excuse me, may I move to that seat?
0: 자, excuse me라고 했죠.
1: Mm-hmm.
0: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1: Excuse, capital E-X-C-U-S-E.
0: 네, 그래서 여기 실례합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표현이죠.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서 저 자리로 옮겨도 될까요?
1: May I move to that seat?
0: 네, 이 표현은 바로 우리가 방금 전에 타이틀에서 연습했던 May I move to that seat? 였습니다. 자, 이어서 승무원이 확인해 볼게요. 네, 괜찮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건 또 어떻게 말했나요?
1: Let me check.
0: Let me
1: check. C-H-E-C-K.
0: 네, 그래서 이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하다가 check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고 네, 괜찮습니다는
1: Yes, you may.
0: 네, may로 물어봤으니까 Yes, you may.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자, 이어서 뒷부분도 들으면서 빈칸 채우기 해볼게요.
2: Thank you so much.
3: You're welcome. Enjoy your flight.
2: Thank you so much.
3: You're welcome. Enjoy your flight.
0: 정말 감사합니다.
1: Thank you so much.
0: 네, 강조하는 단어가 빈칸이었죠?
1: So much. S-O.
0: That's right. 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천만에요.
1: You're welcome.
0: 즐거운 비행 되세요.
1: Enjoy your flight.
0: 빈칸에는
1: Enjoy, capital E-N-J-O-Y. J-O-Y.
0: 네, 발음이 중요하죠. Enjoy가 아니고 enjoy. 이 음절의 강세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0: 내용 쭉 봤고요. 대화 다시 한 번 더 들어볼게요.
1: Excuse me, may I move to that seat?
2: Let me check. Yes, you may.
1: Thank you so much.
2: You're welcome. Enjoy your flight.
0: 자, 이제 화요일로 넘어가 볼까요?
3: Okay. Tuesday's expression was, could I get a blanket?
0: 네, 이것도 굉장히 공손한 표현이에요. Could I get a blanket? 담요 하나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표현이었는데 담요나 아니면 이불이나 이렇게 덮는 것들을 다 대부분 blanket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리고 Could I do, may I처럼 제가 어떤 행동을 해도 될까요? 라는 공손한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자, 역시 대화 앞부분 들으면서 빈칸 채우기 먼저 해볼까요?
1: Could I get a blanket?
2: Of course. I'll bring one for you.
1: Could I get a blanket?
2: Of course. I'll bring one for you.
0: 담요 하나 받을 수 있을까요?
3: Could I get a blanket?
0: 네, 이 표현은 뭐 이제 알고 계시죠? Could I get a blanket? 자, 그랬더니 물론이죠.
3: Of course.
0: 하나 가져다 드릴게요.
3: I'll bring one for you.
0: 자, 빈칸에는?
3: Bring, B-R-I-N-G.
0: 네, B-R-I-N-G, bring 쓸 수 있죠. 그래서 I'll bring one for you.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어서 뒷부분도 들으면서 빈칸 채우기 해볼게요.
1: Thank you. It's a bit cold.
2: Let me know if you need anything else.
1: Thank you. It's a bit cold.
2: Let me know if you need anything else.
0: 감사합니다.
3: Thank you.
0: 좀 춥네요.
3: It's a bit cold.
0: 빈칸에는?
3: Bit, B-I-T.
0: 네, 그래서 a bit 세트로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좀이라는 표현이죠. It's a bit cold 라고 얘기를 했더니 승우원이 혹시 다른 게 더 필요하시면 알려주세요.
3: Let me know if you need anything else.
0: 너무 짧게 지나갔어요. 굉장히 짧은 단어이긴 한데 뭐였죠, 빈칸에?
3: Let me know if you need anything else.
0: 맞습니다.
3: If.
0: If. IF가 들어가면 되죠. 뭐뭐 하다면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자,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럼 화요일의 대화 다시 한 번 더 들어볼게요.
1: Could I get a blanket?
2: Of course. I'll bring one for you.
1: Thank you. It's a bit cold.
2: Let me know if you need anything else.
0: All right, let's move on to Wednesday.
3: Wednesday's expression was, I didn't get my meal.
0: 안 돼요. 밥은 먹어야죠, 그렇죠? 자, I didn't get my meal이라고 하면 제 식사를 받지 못했어요 라는 말이죠. 우리가 깜빡 졸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곤히 자고 있어서 승무원이 그냥 놓치고 뒤로 갔을 수 있는데 자, 그럴 때 저 식사 주세요라는 말을 돌려서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수요일의 대화 앞부분 들으면서 또 빈칸 채우기 해볼게요.
1: I didn't get my meal.
2: I'm sorry about that.
1: I didn't get my meal.
2: I'm sorry about that.
0: 제 식사를 받지 못했어요.
3: I didn't get my meal.
0: 네, 뭐 이 표현은 여러분 이제 잘 알고 계시죠? I didn't get my meal 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라고 했죠.
3: I'm sorry about that.
0: 그냥 I'm sorry 라고 해도 되는데 좀 더 공손하게 길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빈칸에는
3: About. I'm sorry about that.
0: 네. A-B-O-U-T가 mm-hmm. 들어가면 되죠. 자, I'm sorry about that 이라고 했더니 뭐라고 하는지 또 이어서 들어볼까요?
1: That's okay.
2: I'll bring it right away.
1: That's okay.
2: I'll bring it right away.
0: 아주 착한 승객이네요. 괜찮아요.
3: That's okay.
0: 빈칸에는?
3: Okay. O-K-A-Y.
0: 맞아요. 그리고 뭐 okay. 그냥 철자 O, 철자 K만 써도 상관없죠. Mm-hmm. 자, 이렇게 승객이 괜찮다고 하니까 승무원이 바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3: I'll bring it right away.
0: Away 앞에 뭐가 붙죠?
3: Right, right away.
0: 그렇죠. Right는 여기서 강조해주는 역할이지 오른쪽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right away가 바로, 곧바로, 곧장이라는 뜻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0: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수요의 대화를 쭉 봤습니다. 여러분 기억 다 나시죠? 다시 한 번 더 들어볼게요.
1: I didn't get my meal.
2: I'm sorry about that.
1: That's okay.
2: I'll bring it right away.
0: All right, let's move on to Thursday now.
3: On Thursday, we learned the screen isn't working.
0: Oh, the screen isn't working. 난감하죠. It's a 15-hour flight. 근데 screen이 working 안 하면 나는 뭐 하죠? 그냥 잠만 자야 되는 건가요? 자, 스크린이, 즉 뭐 모니터가 작동하지 않아요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스크린이라는 말은 뭐 어떤 모니터든 상관없어요.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또 대화 들으면서 빈칸 채우기 해볼까요? 먼저 앞부분 듣고 오겠습니다.
1: The screen isn't working.
2: So sorry, sir. Do you mind if I check?
1: The screen isn't working.
2: So sorry, sir. Do you mind if I check?
0: 저 화면이 작동하지 않아요.
3: The screen isn't working.
0: The screen isn't working 이라고 얘기를 했죠. 뭐 이 표현은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니까 그냥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3: So sorry, sir.
0: So sorry, sir. 라고 했죠. 일단 so sorry 자체가 정말 미안합니다 라는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Sir는 뭐죠?
3: 그냥 고객님.
0: 그렇죠. 고객님인데.
3: 남자 고객님.
0: 남자 고객님이죠. 그렇죠. 맞아요. 뭐 손님 고객님이라고 할 때 남자일 경우는 sir, 여자일 경우는 뭐 ma'am을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확인해봐도 될까요? 라고 했죠.
3: Do you mind if I check?
0: Do you
3: mind, M-I-N-D?
0: 네, 그래서 do you mind? 이라고 하면 괜찮으시겠어요? 제가 뭘 해도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또 공손한 표현이에요. If I check니까 제가 확인해봐도 괜찮으시겠어요? 라는 말이죠. 자, 그럼 이어서 뒷부분도 듣고 올까요?
1: Please, go ahead.
2: I'll reset it for you.
1: Please, go ahead.
2: I'll reset it for you.
0: 네, 그렇게 해주세요.
3: Please, go ahead.
0: Please, go
3: ahead. This is one word.
0: Mm-hmm.
3: A-H-E-A-D.
0: 그쵸. Go ahead를 그냥 하나의 세트로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Go ahead는 하려던 행동 계속해서 하세요.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Please, go ahead라고 했더니 다시 설정해 드릴게요.
3: I'll reset it for you.
0: 네, 다시 설정하다. 다시 한번.
3: I'll reset it. R-E-S-E-T.
0: 그렇죠. 그래서 reset이라는 표현이 빈칸에 들어가고요. set가 세팅을 하다라는 뜻이니까 reset는 그걸 다시 한다. 재설정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컴퓨터라든지 모니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재설정할 때, 리부팅을 시킬 때, 그럴 때 보통 reset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I'll reset it for you.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it은 the screen을 뜻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또 목요일 대화 쭉 봤고요. 다시 한 번 더 들어볼게요.
1: The screen isn't working.
2: So sorry, sir. Do you mind if I check?
1: Please, go ahead.
2: I'll reset it for you.
0: 자,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Friday.
3: On Friday, we learned my seat won't recline.
0: My seat won't recline. 제 좌석이 뒤로 젖혀지지 않아요 라는 뜻이죠. 우리가 recline이라는 말을 하면서 incline, decline 이런 표현도 우리가 배웠어요. decline은 내려가다, incline은 올라가다. 그래서 명사로도 쓰이기는 해요. 그래서 내려가는 내리막길을 decline, 오르막길을 incline이라고 하는데 recline은 그래서 다시 그걸 하는 거죠. 근데 이 경우는 뒤로 젖혀지다. 계속해서 다시 뒤로 젖힐 수 있는 의자이기 때문에 recline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my seat won't recline. 제 좌석이 뒤로 젖혀지지 않아요? 라는 표현을 배웠던 날에 우리가 들었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으면서 빈칸 채우기 해볼게요. 앞부분 먼저 듣고 올게요.
1: My seat won't recline.
2: Oh, really? Let me check.
1: My seat won't recline.

0: really? Let me check.
1: 제 좌석이 뒤로 젖혀지지 않아요.
2: My seat won't recline.
1: 네, 이 표현은 이제 여러분들 많이 다 알고 계시죠? 술술 나와야 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승무원이, 아, 그러세요?
2: Oh, really?
1: 확인해 볼게요.
2: Let me check.
1: 자, 이거 아까도 나왔던 표현이긴 한데 제가 확인해 볼게요.
2: Let me check.
1: 빈칸에는
2: me, M-E.
1: 그렇죠. 자, 이어서 뒷부분도 들으면서 빈칸 채우기 마저 해보겠습니다.
0: It looks like it's broken. Would you mind moving to another seat?
3: Not at all.
0: It looks like it's broken. Would you mind moving to another seat?
3: Not at all.
1: 보니까 고장난 것 같아요.
2: It looks like it's broken.
1: 자, it's가 잘 안 들릴 수도 있는데, it's 스펠링은요?
2: It's I-T apostrophe S.
1: 그쵸, 여기는 apostrophe, 하늘 위의 쉼표라고 불리는 이게 꼭 들어가야 합니다. It is를 줄인 표현이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it은 the seat를 얘기하는 거고요. 아, 그게 고장난 것 같아 보이네요 라는 말이었죠. 다른 좌석으로 옮겨도 괜찮으시겠어요?
2: Would you mind moving to another seat?
1: Would you mind? 자, do you mind? Would you mind? 공손한 표현입니다. Mind, 다시 한 번.
2: Mind, M-I-D, M-I-N-D.
1: 그쵸, M-I-N-D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승객이 전혀 문제 없어요.
2: Not at all.
1: 자, 여기 연음돼서 잘 안 들릴 수도 있는데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2: At, not at all, A-T.
1: 맞아요. 근데 연음되면? Not at all. 이렇게 들리는 거죠. 자, 그러면 금요일에 대화도 다시 한 번 더 들어볼까요?
3: My seat won't recline.
0: Oh, really? Let me check. It looks like it's broken. Would you mind moving to another seat?
3: Not at all.
1: 여러분, 복습하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뵐게요.
2: Have a great Sunday and we'll see you next week.
1: 지금까지 케일린과
2: Zach였습니다.
1: Speak now.
2: Start
1: English.

0: EBS 캠페인 가족관계.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권순재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세상에서 떠나보내는 것 정말 힘든 일이죠. 가족의 빈자리를 실감하게 되면 커다란 상실감이 닥칩니다. 만사가 귀찮아지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기분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남은 우리에겐 마음으로도 가족을 떠나보내는 두 번째 이별이 필요합니다. 주변 사람들과 떠난 가족에 대한 추억, 감정을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고인은 버거운 기억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언제든 떠올릴 수 있는 존재로 남을 거예요. 그리고 나면 잘 먹고 잘 자는 사소한 일상부터 채워나가면서 차츰 새로운 나날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충분히 슬퍼하고 그 슬픈 마음을 나누세요. 처음엔 견디기 쉽지 않았던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도 삶의 새로운 의미로 남을 겁니다.

0: 쉽고 확실하게
1: 영어 회화 레벨 2 Easy English.
0: Hi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1: Happy weekend everyone. This is Juch.
0: 네, 이번 일주일 또 내내 저희와 함께 많이 말하기 연습해 보시고 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1: That's right. Oh, by the way. 네. For those of you who have not gotten our book yet, the May book, please go to your nearest bookstore or go online to get the book. We always say it's best to study with us with the book.
0: 그러니까. Yeah. 처음에 굉장히 방송으로만 접하시고 대부분의 분들이 계속 그렇게 하시죠. 그것만 해도 참 정말 대단한 그 은근히 집중력을 요하는 일이 되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왕 하시는 거 책과 함께 이렇게 뭔가 물성 있는 그와 함께 이렇게 눈으로 보시면서 이렇게 익히시고 써보기도 하시고 하시면 훨씬 그 효과가 남다르다는 거 뭐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1: Absolutely.
0: 네. 자, 오늘도 그런 의미에서 또 복습을 열심히 해볼 텐데요.
1: Yes.
0: 함께하고 계신 교재 5월어 우리 14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14쪽에 토요일 2일 순서 나와 있습니다. 쭉 보시면 그 우리가 we ended last month by

0: 있는 거죠.
1: That's right.
0: 네, 바로 어제 했던 표현 왜 soon it'll be 뭐 Children's Day 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1: Soon it will be 또는 something is coming up.
0: Coming up.
1: Same context.
0: 네, 그렇습니다. Yeah. 곧 뭐뭐가 될 것이다. 다가오는 날짜에 대해서 말할 때 자 등등 있었고 또 어제 금요일부터 이제 어린이날에 대한 얘기로 넘어갔었거든요. 아. 자 하나하나 함께 되고 씹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15초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아하. 자, 27일 월요일에는 3월 27일 월요일에는 제니의 생일이 코앞으로 다가온다라고 해서 yes. Jenny's birthday is
1: coming up fast.
0: Coming up fast였습니다.
1: Coming up.
0: Coming up.
1: 우리 가끔 이제 영화 예고편 보면 coming soon.
0: Coming soon
1: to a theater near you.
0: 네, or... 맞아요. 동네 그 가까운 극장에로 yeah. 찾아뵙니다라고 yeah. 해서 TV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coming up next 이런 거
1: coming
0: 있잖아요.
1: Coming up next. 네. That's right.
0: 광고 끝나고 바로 이어지는 순서는 이거다라고 할 때.
1: So something that is coming soon, that you will see soon, you will experience soon, we say something that is coming up. It's always like an event.
0: Right.
1: Right? Yeah.
0: 근데 나 이런 것도 있죠. 그 나는 그 일이 그런 일이 있을 줄 몰랐다. 나 미리 미처 예견하지 못했다.
1: Okay.
0: I didn't see it coming.
1: That's a good expression.
0: 그런 말도 있죠.
1: I didn't see it coming. It was unexpected.
0: Right.
1: To me, it was a surprise. I didn't see it coming.
0: I didn't see it coming.
1: 고영쌤 어느 날 머리 팍 쳤어. I didn't see that coming.
0: 아, 제가 선생님의 머리를 쳤다고요?
1: 예를 들자면.
0: 제가 제 머리를 쳤을 리는 없고.
1: 아, 그렇죠, 그렇죠.
0: 선생님의 머리를 쳤는데 어디서 갑자기 난데없이 날라온 거야? 이런 식으로.
1: 뭔 시츄에이션이지?
0: 그렇죠. I didn't see it coming. 야, 내가 그런 일이 있을 줄은 또 내가 미리 몰랐다. 이런 그쵸, 말고.
1: 그쵸.
0: 자, 이렇게 coming이라고 하는 건 내가 있는 쪽으로 다가온다라는 뜻으로 yes. 쓸 수 있겠습니다.
1: That's right.
0: 자, 여기에서는 우리 집에서 그 우리 친구 제니를 위해 깜짝 파티를 열어주면 어떨까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1: Yeah, what if we throw her a surprise party at my place?
0: 네, 저희 방송 매일 들어주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바로 어제 함께하신 내용에서도 이 말이 나왔습니다. Mm-hmm. What if I organize something more peaceful?
1: That's right.
0: Like going to a park. 뭐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물론 조금 이따가 같이 다시 알아보시겠지만 여기선 What if we throw her a surprise party at my place? 해서 at my place는 뭐 내 집 이런 말이 되겠죠.
1: 이 표현 꼭 써보세요. What if we?
0: What if we?
1: 또는 what if I?
0: 네.
1: 이러면 어떨까? 저러면 어떨까라는 제안이잖아요.
0: 아.
1: You're offering your ideas and
0: 네.
1: thoughts. What if we together? What if we throw her a surprise party at my place?
0: 그렇습니다. 누구누구에게 그 사람을 위한 파티를 열어준다라고 할 땐 특히나 throw라는 단어,
1: yes.
0: 집어던진다라는 뜻의 throw라는 단어를 써서 throw right. her a surprise party. 파티를 그냥 이렇게 옛다 받아라 하고 이렇게 집어던지는 아니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아주 기분 좋게 따란 하고 열어준다는 뜻이 되는 거죠.
1: Yeah, we always say throw a party. usually for someone. I'm going to throw a party for teacher Diane. Means it's usually, it can be a surprise, but she can also know. But when you prepare a big party, prepare, throw, same context,
0: 아,
1: right?
0: Yeah. 준비해서 해준다라는 yes. 뜻으로. 자, 근데 이번에 이 파티는 조금 소규모로 할 것이다 라는 말로 I'm thinking 다음에
1: low-key.
0: Low-key가 나옵니다.
1: Low-key.
0: 네, 요즘 이거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라고 하죠.
1: 이게 또 이제 신조어죠?
0: 네.
1: Low-key.
0: 아, 그래요? 신조어예요?
1: That's right.
0: 네, 그러니까 알잘딱깔센 같은 거예요?
1: That's right, that's right.
0: 아, 그것도 벌써 지나갔어요.
1: No.
0: 자, low-key라고 하면은 조금 이렇게 저자세 내지는 혹은 그건 low profile 되겠지만
1: right.
0: low-key, 뭔가 소규모로 조금, 약간 이런 의미로 쓰게 된다고 하죠.
1: It's a little bit, right?
0: 네.
1: But here I'm thinking low-key, something small and quiet.
0: Right.
1: Nothing big.
0: Nothing big.
1: Just low-key.
0: Just close friends.
1: Yeah.
0: 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우리 대화 안 들어봤네요. 먼저 들어볼까요?
2: Jenny's birthday is coming up fast.
3: I know. We can't let it slide again this year.
2: What if we throw her a surprise party at my place?
3: Ooh, she would love that.
2: I'm thinking low-key, just close friends.
0: 네, I'm thinking low-key라고 하니까 앞에서 이제 이런저런 말이 다 나오고 난 다음에 근데 내가 생각하는 건 좀 소규모로 하는 거야 라는 뜻으로 말하니까 요점만 I'm thinking low-key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 그 low-key가 뭐냐?
0: 네.
1: Just close friends.
0: 그렇죠. 그냥 가까운 친구들끼리만 모여서 놀자 이 말이 되겠습니다.

0: 했네요.
1: Yes.
0: 자, 응용해 보겠습니다. Mm-hmm. 내 생각엔 2번 문제인데요.
1: Okay.
0: 내 생각엔 제니가 그거 아주 좋아할 것 같아.
1: I think Jenny would love that.
0: I think Jenny would love that. 이렇게 yeah. 말씀하시면 됩니다.
1: I think she would love that.
0: I think she would love that.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죠.
1: Mm-hmm.
0: 네, 자, 이렇게 해서 월요일 대화 한번 잘 복습해 보셨고요. 이제
1: yes.
0: 화요일 대화 16쪽으로 갑니다.
1: Okay.
0: 계속해서 we're continuing with this topic of Jenny's birthday preparations. 그러니까 제니 생일을 준비하는 그런 topic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거 제니가 알지 못하게 해야 된다. 비밀로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었어요.
1: Oh, that's right.
0: 네.
1: So this needs to be a secret, right?
0: Right.
1: We have to keep this a secret.
0: We have to keep this a secret. 우리는 이것을 secret으로 유지해야만 해. We have to keep this a secret.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고 또 근데 안타까운 거는 제니가 눈치가 또 은근히 빨라요.
1: She's really good 에? at picking up things.
0: 네, picking up on things.
1: Picking up on things.
0: 네, 그렇습니다.
1: Right.
0: She's really good at picking up on things라고 해서 그 애가 사실은 여러 가지를 보고 아 이거 이거구나라고 금방 눈치를 채는 거 아주 잘한다고. She's really good at picking up on things라고 말한다는 거.
1: Boyang Sam, are you really good at picking up on things?
2: Not really.
1: Really?
2: I wish I am, but I no. I wish I were. I'm sorry.
1: Sometimes you are, I think.
2: Sometimes I
1: yeah,
2: am.
1: Yeah.
2: Yeah, that's true. 맞아요. 가끔 아주 맨날 멍에 사는 건 아니지만 가끔 저도 모르게 놀랍게 눈치가 이렇게 빨리 작동할 때가 있어요. So what about you?
1: 이럴 때는 depends on the situation.
2: Of course, yes.
1: Depends on the situation.
2: 네.
1: 상황에 따라 다르죠.
0: 네, 따라 네. 달라요. 선생님은 어때요?
1: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0: 어...
1: I think I'm good at picking up on things,
0: 어...
1: but sometimes I pretend like I'm not.
0: 진짜 무서운 분이었구만. 네.
1: Pretend.
0: 네. 자, 그리고 만약에 제니가 물어본다면 그냥 대충 맞장구를 쳐줘라 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1: 이것도 좋은 표현이죠.
0: 네.
1: If she asks, just play along.
0: Just play along.
1: Play along.
0: 네, 그냥 맞장구 쳐줘. Just play along. 같이 모르는 척하고 얘기해줘라는 말이 되겠네요.
1: Play along.
0: Play along. 네, 생각하시면서 대화 들어볼까요?
3: We have to keep this a secret. She can't find out.
4: I know. She's really good at picking up on things.
3: I'll act like I forgot her birthday.
4: That's risky, but okay.
3: If she asks, just play along.
0: 네, 자 응용 문제 우리 2번 해볼게요.
1: Okay.
0: 내가 이제 막 알게 된 것처럼 그런 척 행동을 할게.
1: I'll act like I just found out.
0: 네, I will act like I just found out. 자, I will act like 뭐뭐 하면은 내가 뭐뭐인 것처럼 act 이렇게 연기를 하겠다, 행동하겠다라는
1: right.
0: 말이 되겠습니다.
1: Exactly.
0: 네, 자 이제 수요일 대화로 넘어갑니다.
1: Wednesday.
0: 17쪽이고요. Mm-hmm. 자 방을 이제 decorate를 해야 되는데, so they need to decorate this room. 꾸며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꾸미겠다고 하는지 먼저 대화 들어보세요.
4: We need to decorate the room a little.
3: Okay, I'll tape up the balloons around the room.
4: Maybe add some lights around the window.
3: Good idea. It already looks festive.
4: Once the music starts, it'll feel like a real party.
0: 네, 그 방 여기저기에 풍선들을 테이프로 갖다 붙이고 창문 주위에는 전구도 좀 붙여보고 와, 벌써부터 별거 안 했는데 축제 분위기가 난다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1: Oh yeah, we can sense that there's a party that's coming.
0: That's right.
1: The way we prepare and decorate the room.
0: Yes.
1: Yes.
0: So it already looks festive.
1: Very festive, that's right.
0: 네.
1: When
0: 뭐...
1: something looks festive, you feel like there's a festival going on.
0: 아...
1: 그런 분위기잖아요.
0: 맞아요.
1: 네.
0: 그러니까 뭔가 축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아니라고 할지라도
1: right.
0: 축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고 할 때 흥겨운 느낌, 그럴 때 그걸 festive 하다고
1: yeah.
0: 얘기하게 됩니다.
1: It looks festive.
0: It looks festive.
1: Yes.
0: 네. 이제 2번 문제 해볼까 하는데요.
1: Mm-hmm.
0: 방이 벌써부터 환하게 밝아 보이는데요.
1: The room already looks bright.
0: The room already looks bright. 아마 이런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이 방이 조금 어둠침침한 느낌이 있는데
1: right.
0: 좀 노란색으로 한쪽 벽을 페인트 칠해 보자.
1: Okay.
0: Let's paint one of the walls yellow.
1: Yellow.
0: 하면은 oh, yeah. 그것밖에 안 했는데도 방이 벌써 환해 보여요.
1: Oh, it already looks bright.
0: It already looks bright.
1: Only one wall is yellow,
0: yes.
1: but it all

0: already looks bright.
1: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0: Yes.
1: The room already looks bright. 그러니까 별거 아직 안 했는데도 벌써부터 이런 느낌이 든다라고 해서 already가 들어간 거거든요. 그거 already라고 하지 않고 already라고 발음한다는 것도.
0: Already.
1: Already.
0: Already.
1: Already.
0: That's right.
1: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30일 목요일 순서로 가봅니다. 함께하고 계신 교재 우리 5월호 18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0: Right.
1: 자, 드디어 이제 they had a lot of fun at the party. 그 Jenny's birthday party에서 아주 흥겨운 시간을 보냈는데 되돌아보면서 제니가 어땠더라, 뭐 장식한 게 반응이 좋았더라 라고 회고하듯 말하고 있습니다.
0: Was she surprised?
1: Yes.
0: Yeah, I guess we'll find out.
1: 그렇죠. 자, 먼저 대화 들어보세요.
2: Her reaction was priceless.
3: I know. She was totally surprised.
2: She didn't suspect a thing.
3: The decorations really paid off.
2: Yeah, everyone had such a good time.
1: 네. 자, 제니의 반응이 진짜 기가 막혔어.
0: Her reaction was priceless.
1: 네. Her reaction was priceless. 물론 제니가 반응을 정말 너무나 기가 막히게 했어. 뭐 깜짝 놀랐다거나 그랬겠죠. 그랬을 때 뭐 amazing, great 혹은 뭐 또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
0: 뭐 wonderful, fantastic. Wonderful.
1: 그렇죠. Right. 저런 단어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근데 그것도 물론 좋지만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였어. 진짜 어마어마했어. Priceless라는 단어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0: Yeah, if something is priceless, it's like super amazing, super. But here it's priceless. You just can't put words. You can't put the right words to describe.
1: Right.
0: How she reacted. It was priceless.
1: Priceless. Yeah. 그렇죠. 가격을 매길 수가 없을 정도로 그 가치가 어마어마했다라고 할 때 priceless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0: That's right.
1: 자, 그 밖에도 장식한 게 정말 반응이 좋았다고 장식을 했던 거 the decorations가 정말로 제값을 했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0: The decorations really paid off.
1: 네. paid off 하게 되면 우리가 그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사람들 반응 보고 하니까 자, 저렇게 하길 잘했다라는 yeah. 느낌이 들 정도였다는 거죠.
0: It was worth it.
1: 네.
0: It was worth our time and effort.
1: 그렇죠. It was worth our time and effort. 우리가 시간도 들이고 노력도 들인 그런 보람이 있었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네. 자, 응용 문제 해볼까요?
0: Okay.
1: 네, 첫 번째. 그들은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어요.
0: They didn't hear a thing.
1: They didn't hear a thing. A think가 아니라 a thing이 되는 거죠. one thing, two things 할 때.
0: 맞아요.
1: 네. 자, 그들은 듣지 못했습니다. They didn't hear. 단 한 가지도 라는 뜻으로 뒤에 a thing이 붙게 됩니다. 아까 본문에서는 그 제니가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다. 단 한 가지도 알아채지 못했다라고 해서 she didn't suspect a thing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0: Didn't suspect a thing.
1: 네, 단 한 개도 이렇게 의심을 하지 않았다.
0: Yes.
1: 강조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금요일로 가볼까요?
0: Okay, Friday.
1: 바로 어제 했던 내용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 달 그 물론 어린이날이라는 중요한 행사가 있기 때문에
0: right.
1: 어린이날이 또 우리나라밖에 우리나라하고 몇 나라 없다면서요? 그
0: I don't
1: 행사가.
0: know of any country. Korea is certainly the most famous one. Children's Day.
1: Children's Day.
0: That's right.
1: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0: I think it's fantastic.
1: There's certain day like designated to celebrate children.
0: 저는 미국에서 이제 한국인으로서 자라면서. 미국에는 왜 어린이날이 없을까라는 약간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1: 정말요?
0: All my Korean friends. Korea has Children's Day. No school, we play, we party. In America, we study on Children's Day.
1: 근데요, Children's Day에도 그 여는 학원이 있어요.
0: 그쵸. 좀 잔인하네요.
1: 네. 그 어딜 돌아 지금 뭐 이러면서.
0: Not many though, I'm sure.
1: 네. 누구도 다 그러진 않습니다. Yeah. 자, 어린이날이 정말 다른 나라의 어린이들은 많이 부러워하는 그런 우리나라만의 혹은 뭐 다른 어느 나라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0: For sure.
1: 굉장히 중요한 special occasion. 아주 특별한 행사이면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0: Yes.
1: 자, 그런데 작년에 어린이날에는 아마 이 아이들, 조카들을 데리고 놀이공원을 갔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때 교통 상황이 아주 안 좋아서 큰 그 애를 먹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 Yes.
1: 대화 들어보세요.
3: Soon it'll be Children's Day.
2: Honestly, I dread those overcrowded parks.
3: Last year, the traffic was unbearable.
2: I remember. What if we organize a quiet picnic this time?
3: That's

0: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EBS 오디오 쇼츠 57초 교양 정보. 설탕으로 만든 예술 작품이 있다고? 2014년 5월 미국의 현대예술가 카라 워커는 설탕으로 만든 거대한 스핑크스 조각을 선보입니다. 이 작품에 들어간 설탕이 무려 38톤이나 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지금도 지구 어느 곳에선 사탕수수나 카카오 재배를 위해 어린아이들을 착취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카라 워커는 바로 그 점을 관객들에게 전달하고 싶었다는데요. 우리가 쉽게 접하고 달콤하게 즐기기만 했던 것들이 어디서 왔는지, 또 어떻게 왔는지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 2부에서는 뉴욕타임스 기사들이죠. 바로 월요일과 화요일에 방송됐던 뉴스 커버리지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토요일 위켄드 스페셜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Let's listen to the Cardigans with Rise and Shine.

0: something이라는 것은 위험도가 매우 높다, 뭔가 많이 걸려있다, 달려있다 라는 뜻이고요. Rescue mission은 구조 작전이 되겠죠. What about specialized?
1: Something that is specialized is not normal or not abundant. It's something that's made for a particular reason, or right. it's somebody that does something very special or something unique that other people can't do. So if you might be a specialist, well, you do something where the normal person is not capable of doing that.
0: 그래요. Specialized라는 것은 아주 특수하다. 전문적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지선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게 영어 barge에서 온 거거든요. barge라는 거는 그러니까 사람이나 화물을 싣고 다니는 바닥이 아주 납작한 배를 말합니다. 거기에 이 티미를 옮기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바지선에 탑승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옮겨서 바로 바다, 깊은 바다에 갈 수 있도록 하는 작업만 남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헤드라인 다시 읽어볼게요. Germany has launched a high-stakes rescue mission to save Timmy, a 13-meter humpback whale that has been stranded in the shallow waters of the Baltic Sea for over a month, using a specialized barge to carry it to deeper waters. 자, 이렇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방송된 헤드라인을 선별해서 다시 들려드렸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Let's listen to Gwen Stefani, The Sweet Escape, featuring Akon.

0: All right, well, it's time to review some of the main expressions from the headlines, and we'll start off with 혼란, 소란. It's turmoil, T-U-R-M-O-I-L. This means chaos and confusion. It can be trouble as well. It's very sort of unstable. 불안정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For example, the country is in turmoil after the election. 그 나라는 선거 후 혼란 상태에 빠져 있어. Or, oh, there's a lot of turmoil in that company. 그 회사에 많은 혼란이 있어. Or you might say, you know, my mind was in turmoil before the test. 시험 전에 내 마음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어. So it can be a person, a country, a company. Anything can experience turmoil. We normally say to be in turmoil or there is a lot of turmoil. And then we'll say where or who is experiencing it. 자, 이런 혼란이나 불안정한 상태일 때, turmoil. Moving on to another noun, this time it's barrier. Barrier 하면은 장벽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something that blocks you or stops you. 예를 들자면은, you know, the language was a barrier to their communication. 그 두 사람이 소통하는 데 있어서 언어가 의사소통의 장벽이었어. One person came from France. The other person was from, let's say, Argentina, and they didn't speak each other's languages. So, language was a barrier. Another way you can use barrier is fear can be a barrier to success. 때로는 성공의 장애물이 두려움이다. 두려움이 성공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 너무 두려우면은 성공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So fear can be a barrier to success. And then the literal meaning of barrier. 진짜 말 그대로의 어떤 장벽이라는 뜻으로 쓴다면 그들은 물을 막기 위해서 장벽을 세웠다. They built a barrier to stop the water.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So any kind of wall, figuratively or even literally, something that blocks you or stops you, that's a barrier. B-A-R-R-I-E-R. Now next we have an adverb. It's roughly. 대략 뭐뭐다. About something or approximately something. For example, I think we have about 5,000 people writing on our message board this morning.
1: 오늘 아침에 한 5,000명 정도가 우리 게시판에 글을 쓰고 있네. 이렇게 이해를 들 수 있겠죠.
0: Or you could say, oh, it takes roughly an hour to get here.
1: 출근하는데, 아니 뭐 여기까지 오는데 대략 한 1시간 정도 걸려요.
0: It takes roughly 30 minutes to get here.
1: 그럼 여기 오는데 한 30분 정도 걸려요. 근데 만약에 비용 얘기를 할 때 이거는 한 대략 $50예요. 아니면은 뭐 5만 원 정도 해요. 라고 한다면은
0: This costs roughly $50 or roughly 50,000 won.
1: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0: That's roughly. R-O-U-G-H-L-Y.
1: 자, 다음 표현은 하나의 phrase인데요.
0: To take a toll입니다.
1: 자, take a toll is a toll은 T-O-L-L.
0: That means to have a bad effect over time.
1: 시간이 지나면서 악영향을 미친다는 뜻이에요. 큰

부담을 준다는 뜻이죠. 예를 들자면 스트레스는 계속 스트레스를 받으면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요. 사실이죠. Stress can take a toll on your health. And this is a phrase you'll hear a lot. There are so many self-help videos online about this, many books about this as well. People say this all the time. I think we all know it as well. Stress can really take a toll on your health. So we got to try and de-stress as much as possible. If you can laugh, if you can have fun every now and then, try it. And they say even laughing deliberately makes you feel a little happier than if you weren't laughing, even if you don't have anything to smile or laugh at. 자, 또 다른 예문으로 긴 근무 시간은 그 일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큰 부담을 줬어요. 라고 한다면 The long hours took a toll on the workers or the employees. The long hours took a toll on the employees. 자, 그리고 The heat is taking a toll on the crops. 더위가 농작물에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너무 더워서 좀 수확을 할 수 있나 있을까 제대로 이런 느낌인 거죠. The heat is taking a toll on the crops. Take a toll, T-O-L-L. 자, 마지막으로 형용사인데요. A high stakes something. High, 그 다음에 hyphen, stakes. H-I-G-H, 그리고 가운데 hyphen 넣고요. S-T-A-K-E-S, high stakes. This means it has big risks. It also means it's very important. So 위험이 크기도 하지만 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For example, that was a high stakes game. 그 경기는 정말 중요한 경기였어요. 근데 중요하다는 것은 잃을 것도 많고 얻을 것도 많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정말 긴장감 높은 많은 것이 걸려있는 그런 경기였다. It was a high stakes game. Or you might say, you know that, that person, she works in a high stakes job. A high stakes job, 그러면 위험 부담이 큰 일이라는 뜻인데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될 수도 있고 위험 부담이 큰 만큼 어찌 보면은 연봉이 높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high stakes job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겠고 그 다음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중대한 결정이다 라고 한다면 this is a high stakes decision.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Something that is high stakes. 자, 이 high stakes라는 거는 그런데 원래 카드 게임에서 나온 그런 표현입니다. 영어에는 카드 게임에서 나온 표현이 정말 많죠. 그래서 많은 것이 걸려있다라는 뜻이에요. 카드 게임을 이제 서양에서 할 때는 뭐 돈을 걸고 한다든지 그럴 때가 있는데 전통적으로는 그래서 많은 게 걸려있는 거다. 그런 의미로 써서 이제 오늘날까지 오게 된 거죠. So just to quickly recap, the five expressions we looked at in the headlines were turmoil, 혼란, barrier, 장벽, and then roughly, 대략, to take a toll, 악영향을 미친다, and high stakes, 위험이 크고 중요한 것. All right, well that's it for the first hour. We're going to move on with a song. We have for you Rosalyn. This is Snap. And we'll be seeing you shortly on the other side. Of course, we'll see you in part two.

권경민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민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프랑스 작가 르클레디오는 소설 사막에서 말합니다. 사막은 광막해서 한낱 인간이 헤아릴 겨를을 내주지 않는다. 사막으로 나아가는 인간은 바다를 헤매는 배와 같고 뭍으로 돌아올 나를 알지 못한다. 사막에서 나고 자란 인간에게 사막은 바다, 뭍 그리고 인생입니다. 어떤 조건에도 끝내 건너가야 할 여행입니다. 이 음악은 눈먼 아비와 딸이 사막을 건너는 여정을 그린 영화 밥 아지즈, 영혼 너머를 응시한 왕자를 위한 비가입니다. 사막이 고향인 영화 음악가는 그들 핏줄 속을 흐르는 모래와 바람을 잊기 힘든 선율로 우리에게 보내줍니다. 지금 이곳에서 세계의 음악을 들으며 더 아름다운 세상을 꿈꿉니다.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자정에서 새벽 2시까지 하루에 두 번 음악 여행을 떠납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